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만 두 건의 사고입니다.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성남요금소 부근 갓길에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안양터널 부근 갓길에서 각각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세종 포천간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안성 맞춤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사평대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3호 가든 사거리 쪽으로

이후로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5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양화로 홍대 입구에서 동교동 삼거리 쪽으로 1, 2차로에서는 방금 전 버스 추돌 사고가 났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교 남단에서 영등포 로터리 쪽으로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참치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8월 31일. 8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버지가 입으시던 낡은 네이가 있었어요. 구멍이 숭숭 뚫려서 볼 때마다 왜 저렇게까지 입으실까? 제발 좀 버리셨으면 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그 옷을 어머니가 입고 계시더라고요. 새 옷을 사다 드려도 어느새 보면 또 그걸 꺼내 입으셨습니다. 그게 제일 편하다 하시면서요. 그때는 그저 낡고 오래된 옷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옷을 계속 입으셨던 건 단순히 편해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도 그 옷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거겠죠.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우의 폭송. 8월 31일 월요일 첫 곡은 이승환의 가족으로 문을 엽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 꼭 그런 옷들이 있어요. 아니 이걸 대체 언제적부터 입으신 거야? 천이 너덜너덜해졌는데도 바느질로 기어서 입고 계신 옷들. 새 옷 사드리겠다고 이제 좀 버리시라 해도 여전히 옷장 한쪽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옷장에도 그런 옷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라고요. 구멍이 좀 있어도 잠들 때 편하고 유행이 한참 지났어도 작업할 때 좋고 누가 선물해준 옷은요 괜히 버리기가 아쉽고요. 정리를 한번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버리려고 하면 버렸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손이 잘 안 가요. 이제 곧 계절도 바뀌니까 이번에는 정말 옷장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함춘의 폭송 오늘은요. 선곡의 달인 선달 PD 김현우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아주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잘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들으신 곡들은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와보시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냐고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냥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선곡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기다리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는 옷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아닐까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예상되는데요. 호우, 돌풍, 낙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되도록 야외 활동은 삼가고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곡, 하천 등 급류 위험지역 접근 및 야영은 금지하고 산비탈 담장 등 산사태 및 붕괴 우려지역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해안가 등 너울로 인한 휩쓸림 위험지역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용담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매송부터 3km 구간 정체이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이게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한데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2: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4: 함춘호의 폭송.

0: 오늘도 한폭송 가족분들과 함께 따뜻한 두 시간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자,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선곡표 올려둘 겁니다. 그곳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1: TBS 캠페인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0: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일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충남권과 전라 서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쪽으로 구봉터널 출구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갓길 통해 간신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뒤로 2km 구간 서 있다 시피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분기점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40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서안산부터 4km 구간 정체인데요. 남부권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가조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 만큼 빗길 더욱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개각과 관련해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단 한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되 야당의 신상 털기와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쇄신을 전면 거부하기로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0: 대비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주범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유임시키고 경기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부 2차관을 9개월 만에 장관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한미동맹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통일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선봉장에게 재판 취소에 주무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등 주택 현안들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선 후보자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해 중앙정책이 지방정부로 내려와서 어떻게 현장에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하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산 포르말데이드 배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매시장 반입부터 온 오프라인 유통, 음식점, 전통시장 등 소비 현장까지 비틈없이 확인하는 4대 안전망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중국산 포르말데이드 배추 김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잡치구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실태 파악, 도매시장 반입 모니터링, 수거검사, 원산지 표시점검, 위반사항 수사처분까지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7월 생산과 소비는 주춤했지만 설비 투자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7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120.2로 전달과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4% 줄었고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도 전달보다 1.3%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달보다 7.5% 늘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빚을 버티지 못하고 채무 조정에 들어간 서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명이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용복지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신속 채무 조정, 사전 채무 조정, 개인 워크아웃 등을 합한 채무 조정 확정자는 97,1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무 조정 확정자 수는 최근 들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불과 3년 만에 56.1%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30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고 이란이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의 무력 공방이 재개됐습니다. 미군은 이날 오전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 섬에 로켓 발사대 두 곳을 공습했다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6도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0: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빗길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충청과 전라 서부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세게 비가 내리고 있는 영동 3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 반대 서울 쪽으로 기흥동탄 나들목 진출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터널 부근 3차로 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의성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5차로와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2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십니까, 황원찬입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중에는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별도 있고요,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는 별도 있죠. 맨눈으로 보면 그저 똑같이 반짝이는 별인데 이걸 천체망원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빛의 파장과 색깔에 따라서 다가오는 별, 멀어지는 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똑같아 보이는 것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은 비라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가 누군가에게는 여름을 배웅해주는 비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을을 마중하는 비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지금 계신 곳에 비가 내리고 있을까요? 이 비가 나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지.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된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팍팍 나눠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10cm의 그라데이션 네, 전해드렸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 또 한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든든한 재무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조민정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예. 8월의 마지막 날, 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두 팀장님 오실 때도 좀 비를 많이 맞으셨나요?
2: 네,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예, 예.
0: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1: 아무래도 이제 운전하다 오니까 예, 예. 비가 오면 조금 그렇죠. 번거롭고 예. 좀 수고스럽긴 합니다.
0: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또 일찌감치 나와서 여러분을 위한 상담도 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랑은 오늘이 이제 당분간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걸로.
2: 너무 슬퍼요. 당분간 굳이, 마지막이라니.
0: 굳이 이런 또 연기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닌데. 네.
2: 연기 아닙니다.
0: 좀 이따 또 저희 사연자분의 사연을 연기로 또 승화할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모든 경제 고민들 환영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로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고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때도 상담 신청 문자는 열어놓겠습니다. 이름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을 콕 집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머니 트렌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서 공공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집값 폭락 전망의 근거로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 경매 폭증 등을 들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를 3.5%로 올릴 거라는 전망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위해선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 세종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주력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죠. 김밥 가게가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여파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분식점 사업자 수는 4만 7,863명. 2023년 11월 이후 3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3,869원, 1년 전보다 6.8% 올라서 칼국수, 삼겹살 같은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김밥 말기까지 손이 많이 가는 메뉴 특성상 인건비 인상 여파를 크게 받은 걸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다 폭염으로 인한 히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른 김 10장의 평균 소매가는 2021년 899원에서 올해 1422원까지 급등했는데요. 편의점의 간편식, 밀키트 같은 대체재가 늘어난 점도 분식업계 입지를 좁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쇼핑앱 29cm에서 고객 개인정보 15만 9천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29cm 측은 주문 내역 조회 기능에 외부의 비정상적 접근이 발생해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만 유출된 고객이 13만 8천 명,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배송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2만 1천 명입니다. 29cm는 결제정보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은 유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른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면 즉시 수정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주문 내역을 언급하는 문자, 전화, 메일 등에는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중구 지역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건물 화재보험. 잘 모르고 가입하면은 건물주 속이 탈 수 있다. 입니다. 오늘은 건물 화재보험에서 꼭 확인하셔야 하는 보장과 네. 보험료의 구조, 그리고 사고 이후에 갱신이 거절됐을 때의 대처 방법, 그리고 큰 금액의 보험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 요즘 크고 작은 화재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걱정인데 오늘 건물 화재보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군요. 실제 사례를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명동의 작은 꼬마 빌딩 하나 갖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꼬마 빌딩 갖고 있다 그러면 다들 금수저인 줄 아시는데요.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건설일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겨우 이 빌딩 하나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잘 관리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5년마다 갱신하는 화재보험 갱신 시기가 다가왔어요. 근데 작년에 보상받은 적이 있어서 기존의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200만 원씩이나 내고 있는데 말이죠. 때마침 보험이라는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나게 됐습니다.
1: 야, 건물주 잘 지냈어? 얼굴이 더 헌해진 것 같네.
2: 헌해지긴 뭐가 헌해져. 나 이번에 건물 화재보험 갱신해야 되는데 골치 아파 죽겠다 정말.
1: 갱신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
2: 아니, 작년에 보상 좀 받았다고 보험료를 확 올리겠다잖아. 지금도 200만원씩이나 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다.
1: 야, 그런 고민이 있으면은 진즉 연락을 했어야지. 혼자 속 끓이지 말고 내가 알아봐줄게. 걱정 마, 걱정 마.
2: 아니, 근데 이거 상가 건물 화재보험이라 좀 복잡하지 않아? 금액도 꽤 큰데.
1: 야야, 너 나 못 믿어?
0: 사실 이 친구가 보험일 시작한 게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에 도와달라 해서 이것저것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해주긴 했는데 솔직히 그때 든 보험들이 저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짜리 화재보험까지 이 친구한테 맡기자니, 이 제가 평생 땀 흘려 마련한 건물인데 큰 돈이 오가는 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친구가 전문가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보다 제가 더 믿을 수 있는, 제가 매일 듣고 있는 우리 머니 특별시 전문가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떻게 제 보험 잘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긴급출동 머니 119 서울 중구에 사시는 건물주시군요. 네. 일단 건물주 그러면 주변의 반응들 뭐 이렇다 저렇다 하셨지만 예, 충분히 예, 예상이 되죠. 예. 아, 다들 부럽다 할 텐데 실상을 알고 보면 아이고 이거 화재보험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속을 끓이고 계신 그런 상황. 아니 근데 일반 상가 건물 화재보험이 한 이 정도 규모인가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내시는?
1: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소형 상가들이랑 다르게 조금 예. 이제 비싼 곳이 있기는 한데요. 명동에 있는 상업지구에 있는 예, 꼬마 빌딩 건물이었어요. 예. 건물 자체 가치도 좀 크고 그리고 임차인들의 영업배상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은 보험료 규모가 조금 있기는 하긴 하지만 그렇군요. 우선 이 200만 원이 어느 네. 정도의 가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하죠.
0: 예.
1: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예. 이 화재보험 안에 보장을 위해서 나가는 보장성 보험료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만기 시점에 돌려받으실 수 있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 예.
1: 이 두 가지의 비율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200만 원이 비싸 보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0: 그렇군요. 오늘의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그럼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1: 네, 일단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내시던 200만 원 중에 예. 상당 부분이 적립보험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할 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나눠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0: 예.
1: 얼마가 보장을 위해 쓰이고 얼마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인지에 대해서 구분해드렸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아, 그리고 아까 사연 중에 지난해 보상받은 적이 있으셔서 이번 갱신 때는 그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화재보험 같은 것도 보상 받고 나면 보험료가 오르나 보죠?
2: 네, 이게 화재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보상 이력에 영향을 주는데요.
0: 예.
2: 보험료가 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보험료는 그대로 두는 대신에 담보 자체를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담보를 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건 어떤 뜻인가요?
1: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네. 보상을 받은 게 있었어요.
0: 예.
1: 뭘로 보상을 받았냐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비가 와가지고 물이 새서 누수로 사고가 난 거였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럴 때 필요했던 것들을 보장을 받았던 것들을 다음번에 보장을 못 받게 그 보장은 제외합니다.
0: 예.
1: 이렇게 하는 경우인 거죠. 그런데 막상 보험료는 비슷하고 뭐 크게 달라진 거 없고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은
0: 예.
1: 그래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우리가 갱신할 때 보험료만 볼 게 아니라 담보가 빠졌는지 뭐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0: 그렇군요. 그 오늘 사연자 같은

0: 그런
1: 하더라고요.
0: 거였군요. 화재보험 하면 일단 불났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그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는다, 보상받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누수사고도 보장해 주나 봐요?
1: 네, 개인 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은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제
0: 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0: 일배책. 네.
1: 일배책, 네, 일배책 특약이 있는 것처럼 화재 보험의 건물에도 이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는 게
0: 아,
1: 있습니다.
0: 그렇죠. 시배책이라고 줄여서
1: 맞습니다.
0: 하셨죠. 네.
1: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제? 모르는 게
0: 시배책,
1: 없어.
0: 일배책. 네. 요두 개만 알아도 칭찬받습니다.
1: 네,
0: 네.
1: 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같은 경우가 바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장이었고 이것에서 물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0: 예.
1: 근데 이제 요거는 빼고, 요거는 안 받아주겠다. 딴 것만, 불만 받아줄게.
0: 갱신할 때는 이걸 빼겠다. 이런
1: 네, 그렇게
0: 얘기였군요.
1: 얘기한 상황인 거죠.
0: 그럼 기존 보험사에서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뭐 딱히 방법이 없는 겁니까?
2: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실제로 한 6군데 정도 손해보험사에 심사를 넣어봤습니다.
0: 예. 한 회사에서 거절됐다고 바로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보험사를 통해서 시도해 볼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2: 맞습니다. 건물 화재보험은 회사마다 심사 기준이 완전히 다른데요. 같은 건물을 놓고도 어떤 회사는 승인을 해주고
0: 예.
2: 어떤 회사는 아예 거절을 하기도 하고요.
0: 예.
2: 이번 건은 6군데 중에서 앞서 말씀해주신 10회책 이걸 받아준 회사는 단두 곳뿐이었고 4군데 회사는 거절을 했는데요. 이두곳 중에서 보장 내용은 동일하게 맞춰놓고 그중에 보험료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도와드렸습니다.
0: 예. 이거 저 개인이 혼자 그냥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갱신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이겠네요. 내가 내는 돈이 순수 보장료인가 적립료이 얼마나 되냐는 비율 분석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셨고 보상 이력 때문에 또 담보 자체가 슬쩍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진 않은지 이것도 체크해야 되고 뭐 모든 경우가 다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 특히 오늘 또 긴급출동 1119에 사연 신청하신 이 건물주께서는 굉장히 우리 전문가들의 제대로 된 손길을 한번 맛보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러 군데 회사를 심사를 넣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0: 그렇겠죠. 네.
1: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대신을 해드리는 게 저희 업무이기도 하고요.
0: 예.
1: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특히
0: 네.
1: 건물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실사 사진이 진짜 꼭 필요한데
0: 예.
1: 그렇지 않고 그냥 가입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여기 가가지고 구두 신고
0: 네.
1: 옥상까지 쇠로 되어 있는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옥상이었거든요.
0: 저희
1: 계단.
0: 이렇게 힘들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꼼꼼하게 잘 확인해 드리고
1: 어필하고
0: 있어요.
1: 있는 거
0: 이렇게 예,
1: 맞습니다. 네, 그렇게
0: 그러니까요. 네.
1: 가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건물 상태도 보고 외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잘 살펴야지 이 건물에 진짜 필요한 보장이 어떤 것들인지를 다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0: 예. 사실 그럴 텐데 이게 내가 당사자라 해도 개인의 입장에서 이런 걸 꼼꼼하게 다 전문가적 시선으로 살펴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전문가님이 의뢰하시면 직접 건물 1층부터 옥상까지 뾰족구두를 신고도 출동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든든하게 잘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건물의 특성을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들을 좀 봐야 될지 살짝
2: 네.
0: 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2: 네, 일단 이 건물은 외관이 통유리로 되어 있고, 지하층에도 임대를 주고 있는 형태인데요. 기존 보험에는 풍수재 특약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풍수재 특약은 태풍이나 폭우로 생기는 피해를 보장을 해주는 특약인데요.
0: 예.
2: 특히 통유리로 된 건물은 강풍에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나고, 지하층은 폭우 때 침수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라서,
0: 예.
2: 이 건물은 이두 가지 위험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살펴볼 게 많네요. 예. 월 200만 원 정도의 보험료에 보장성 보험료, 적립보험료 비율도 문제가 된다고 하셨고, 사연자분은 살펴보시니까 이제 이 비싼 보험료 구조 어떻게 리모델링이 될 필요가 있었던가요?
1: 기존 화재보험료로 200만 원을 납부할 경우에는 이제 보장성 보험료는 15만 원 정도고요. 적립되는 보험료가 185만 원이었는데
0: 예.
1: 실제로는 5년 뒤에 돌려받는 돈이 185만 원, 이제 적립된 돈을 60개월치를 다
0: 예.
1: 하면은 1110만 원이에요.
0: 예.
1: 1억 1100만 원거든요.
0: 네네네.
1: 1억
0: 1억
1: 1100만
0: 1100만 원.
1: 원인데 이 돈을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1억 700만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어서 내가 낸 돈보다 적립한다고 낸 돈보다 예. 400만 원을 적게 돌려받는 형태였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200만 원 내면 5년 뒤에는 아마

0: 쌓인 목돈이 굉장하지 않을까?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곱하기 60 해가지고 그 정도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낸 돈보다 좀 적게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걸 모르고 계셨겠죠?
1: 대부분 그 적립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예. 아마 99%의 가입자는 이제 모를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도 5년 납입이 끝나고 나서 얼마라도 목돈이 좀 나오면 좋겠다라고 네. 하셔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드렸는데요. 근데 큰 돈을 넣을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예. 50만 원만 화재보험료로 납부를 하게 해드렸고 나머지 150만 원은 비과세 저축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셔서 이 부분을 비과세 저축으로 돌려서 이자와 세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적립보험료로 내시던 거는 아예 그냥 비과세 저축으로 완전히 돌려주셨고 기존 내시던 보험료 중에 50만 원은 화재보험료로 그대로 납부하시는 거고 그 50만 원 중에도 이제 적립금이 있는 건가요?
2: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료 15만 원은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185만 원이 아니라 50만 네. 원을 내게 되면 35만 원이 적립보험료가 되는 거고
0: 그렇군요.
2: 여기에도 납입한 보험료에는 돌려받는 적립금이 당연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몇만 원 정도 차이여가지고요. 미미하기 예. 때문에 만기에 돌려받는 즐거움까지 아사갈 수는 없어서 네. 네, 그거는 챙겨드리기로 했습니다.
0: 기존의 적립보험료는 185만 원이었으니까 그중에 이제 35만 원을 적립보험료식으로 그렇군요.
1: 대신에 나머지 150만 원은 비과세 저축 상품에 넣어서 5년간은 동일하게 납입을 하고
0: 예.
1: 10년 후에 찾는 기다림이 조금은 있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1억 3,780만 원으로 기존의 200만 원을 그 화재보험에 모두 넣었을 때보다 무려 3,08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0: 좋네요. 좋네요. 예. 기존과 동일하게 20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한다라 자체 그 자체만 보면 같은 내용인데 화재보험에 그걸 다 넣는 게 아니고 보장성 저축 부문 이걸 분리해서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화재보험 점검을 의뢰하셨지만 이번에 또 그냥 넘어가시질 않고 사연자분의 다른 개인보험도 좀 함께 살펴주셨다는 얘기가 있네요.
2: 네, 이제 화재보험을 보면은 가입하려면 이제 우리 건물주님의 어떤 실비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0: 예.
2: 그래서 그런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보험을 보니까 나머지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그 친구분께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0: 그렇구나.
2: 네, 솔직히 네. 말씀드린 100점짜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 네.
2: 불필요한 보험들이 조금 있어서
0: 예.
2: 그 부분만 이제 해지를 권해드렸고요.
0: 네.
2: 나머지는 유지를 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0: 예.
2: 무엇보다 내 보험을 제대로 알고 비싸게 내는 거랑
0: 그러니까.
2: 보장은 모르지만 비싸게 되니까 좋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0: 예. 맞아요,
2: 그래서 맞아요. 들춰보지 않는 거는 좀 다르니까 이 부분들 체크해드렸습니다.
0: 예.
1: 청취자님의 경우는 사실 후자 쪽이었는데요. 이번에 절친과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설명을 잘 해드렸고
0: 예.
1: 부족한 부분은 조금만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0: 예. 아유, 뭐죠. 인간관계까지 또 교우관계까지 해치지 않고 이렇게 완벽한 결말이 찾아왔네요. 개인보험 점검하실 때 이거 뉴스에도 많이 나온 내용인데 숨은 보험금이 또 있어서 찾아드렸다고요?
2: 네. 이번 상담이 본의 아니게 토탈케어 상담으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0: 네.
2: 네, 이런 토탈케어의 표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0: 예.
2: 건물 화재보험뿐 아니라
0: 네.
2: 이제 개인보험도 함께 점검을 하면서 세금 관련 부분 체크해드렸고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보장도 제대로 챙겨드리는 걸 넘어서
0: 예.
2: 보상까지 찾아드렸는데
0: 네.
2: 청취장님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0: 아, 그래요?
2: 네,
0: 예.
2: 그래서 제자리암 진단이 사실 남자가 잘 일어나기 어려운데 흔치 않은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받으신 게 있으셔가지고
0: 예.
2: 이 부분을 보니까 방사선 치료하신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0: 예.
2: 그래서 그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내용을 확인을 딱 하니까 거기에 5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드렸습니다.
1: 보통 생명보험사의 총 수술비에는
0: 예.
1: 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그 방사선을 5천 와드 이상 쬐게 되면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취자님이 딱 5천 와드 받으신 게 확인이 되시더라고요.
0: 아까 조 팀장님이 5천 얘기하신
1: 나드.
0: 게
1: 네.
0: 그 기준이군요.
1: 맞습니다.
0: 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때 그 기준이 되는 5,000 라드 이상 쬐게 되면은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답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근데 예전에 진단받고 난 다음에 그 보험을 해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수술비로 그 방사선으로 받으신 적이 있냐라고 한번 여쭤봤더니, 없다고 하셔서 일단 청구를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1: 예? 아니, 요거, 이 보험을 진단받은 다음 해지하셨다 그랬는데, 그것도, 몇년 전이라, 5년 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청구하신다고 보장이 될까요?
2: 당시에 수술비와 진단비가 지급된 이력이 있고요. 보험 계약을 유지 중일 때에, 유지하고 있을 때에 이 방사선 치료도 받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기록지를 첨부했더니, 바로 40만 원을 지급을
1: 아, 이게
2: 해주더라고요. 네,
1: 되는구나.
2: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뭐 납부를 하시는 이렇게 건물주께서 40만 원이 엄청 큰 돈은 아니었겠지만 40만 원을 꽁돈으로 받으시니까 너무
1: 그런
2: 좋아하시더라고요.
1: 느낌이겠죠. 예. 아니,
2: 네.
1: 보험 해지했는데 게다가 아, 이때 보험 가입돼 있을 당시에 이걸 받은 이력이 있으면 아, 청구할 수 있군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니까 진짜 아까 그 조민정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토탈 케어 상담. 그 과연 토탈 케어 상담이 어떤 것인가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이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이 뭔지 잘 모르고 지내오셨다는 오늘 사연자분의 월 200만 원짜리 빌딩 화재 보험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시면서 이 안에 보장을 위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적립이 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런 비율 따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마지막에 사고 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됐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된다. 보험회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니까 다른 보험회사에선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우, 나도 이런 분들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으시죠? 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이용하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고요. 상담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제가 연결해 드리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머니 특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처링 에디킴, 버벌진트, 가을 냄새 한곡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소비자 민원실로 미리 넘어가 있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아, 상담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사연은 1688번으로 들어온 문자입니다. 저희 집안에 암 이력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버지가 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나중에 폐암까지 겹쳐서 결국 돌아가셨고 몇 해 전에는 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보험을 나름대로 준비해뒀다고 생각하는데 진단비를 좀 더 늘려야 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방법 추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688번님처럼 이제 암 가족력 있으신 분들 당연히 불안하시죠. 암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1: 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가족력이 두 분 이상 암 이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예. 걱정이 훨씬 더 크실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특히 유방암은 직계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더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사연자님 여기에 뭐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네. 진단비만 무작정 몇 천만 원을 더 얻는다는 거는 사실 제일 피하셔야 되는 방법이고 돈을 조금은 버리실 수 있는 길입니다.
0: 아, 그래요. 내가 혹시 암에 걸렸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진단비를 좀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방법일 텐데 오히려 불안한 마음에 진단비를 무조건 늘리는 거는 돈을 버리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2: 이제 가족력으로 진단비를 늘리고 싶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건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작용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식습관, 뭐 흡연이나 스트레스, 생활 환경 같은 후천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좀 얽혀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0: 예, 예.
2: 아버님이 위암과 폐암을 함께 겪으셨다면 네. 흡연이나 뭐 짠 음식,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적인 부분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0: 예.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 갑자기 지금요? 예. 문득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가 이 시점에서 나온다고요?
1: 네. 그것도 모르냐. 조금 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먼저 한번 넣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0: 보통 설명을 쭉 해주시다가 거기서 문제를 내시던데.
1: 힌트가 오늘은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자, 오늘의 퀴즈는 예. 올해 1월에 보건복지부가 예. 발표한 자료인데요. 예. 2023년도 기준으로 암 진단 등록자가 총 28만 8,613명이었다고 합니다.
0: 많다.
1: 이 중에 암 진단을 예. 가장 많이 받은 나이대가 어디일까요? 1번 40대, 2번 50대, 3번 60대, 4번 70대 이상.
0: 오, 야 오랜만에 이거 그것도 모르냐 퀴즈가 대국민 퀴즈 같은 느낌으로 예. 갑자기 통계 자료를 얘기해 주시면서 암 진단을 가장 많이 받은 나이대를 물어보셨어요?
1: 네.
0: 그것도 객관식으로 예. 찍어봐라 이런 말씀인데
1: 그렇죠.
0: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이야, 헷갈리네요. 이건 뭐 저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그냥 뉴스에서만

0: 많이 봤던 느낌으로 40, 50대 중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40대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연차가 더 되시는 50대가 제일 많이 암진단 받은 나이대가 아닐까. 정답은 2번 50대.
1: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0: 아니요. 괜히 이렇게 바꿨다가도 딩동댕에서 땡으로 바꾸시려고. 전 과감하게 2번 밀고 가겠습니다.
1: 네, 정답은 네, 60대 되겠습니다.
0: 아, 3번이에요? 60대?
1: 네,
0: 아,
1: 60대가.
0: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근데 너무 조미정 팀장님이 오늘 문제를 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1: 아, 저 딩동댕 하고 싶어서 네. 이제 여기 딩에다가 이렇게.
0: 아, 그래서 진짜.
1: 대고 있었는데.
0: 진짜 바꿀 기회를 주신 거였군요.
1: 네. 네,
0: 제가 그것도 모르고.
1: 안타깝네요.
0: 네. 아유. 곡
1: 마지막이라 네. 제가 딩동댕 하고 싶었는데
0: 죄송합니다. 네. 정답은 어쨌든 60대.
1: 네, 정답은 60대. 60대가 7만 6천 명으로 전체 24.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0: 2위가 아마 50대겠죠?
2: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2위는 70대입니다.
0: 아, 2위도 아니에요?
2: 네. 70대로 6만 3,700명 정도로 예. 2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해 주신 50대는 3위. 5만 1,000명가량으로 17.7%.
0: 예.
2: 4위는 80대로 4만 2,900명 정도로 네. 14.9%. 40대는 5위로 11.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40, 50대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40대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비율이 적네요. 60대, 70대 합치면 46.4%니까 절반 가까이 되는군요.
2: 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암 발병률이 60, 70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40대 후반에 진단비만 몇천만 원씩 크게 이렇게 가입을 하셔버리면
0: 예.
2: 정작 그 시기가 왔을 때 소득은 줄어드는데 보험료 부담은 커지거나 이제 그대로가 되면서 결국은 못 견디고 해지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군요. 정작 필요한 시기에 보험 유지를 못하고 해지된 상태라면 그동안 낸 돈도 아까울 뿐더러 보장도 못 받는 거니까 실제로. 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1688번님처럼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1: 가족력보다 중요한 거는 이 보장을 60대, 70대까지 무리 없이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0: 예.
1: 지금 마음이 급해서 무리한 보험료를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0: 네.
1: 나이 들어서도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설계가 가장 먼저죠.
0: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 실제로 그러면 1688번님은 어떻게 준비해 나가시는 게 좋을까요?
2: 네, 이런 사연을 듣고 뭐 주변 지인이나 설계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가족력이 그 정도면 무조건 진단비 3,000만 원 정도는 덜 넣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0: 예.
2: 비싼 상품을 덜컥 추가하는 경우가 많이들 계시는데요.
0: 예.
2: 근데 그렇게 가입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네. 유지가 어려워지고
0: 네네.
2: 결국 해지하면서 정작 필요한 시기에 보장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어허.
1: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0: 예.
1: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가성비 플랜을 플랜은 이제 무작정 진단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0: 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갖고 있는 기존 진단비가 그대로 깔끔하게 있고 그대로 있고
0: 네.
1: 없는 건 아니잖아요.
0: 예.
1: 있잖아요.
0: 예. 예.
1: 대신에 실제로 암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집중되는 60, 70대 구간에 저렴한 보험료로 그 진단비를 복충으로 얻는다거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매년 반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비들을 세팅하는 방식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죠.
0: 예.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진단비 내용 그대로 보장 내용 그대로 두고 예. 복층으로 올린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60대 이후 구간에 적용될 진단비를 하나 더 얹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하셨고 거기에다가 이제 해마다 나오는 치료비 특약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일까요?
2: 이게 원리 자체는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청취자분이 지금 갖고 계신 암보험이 몇 년도 가입인지
0: 예.
2: 건강체인지 유병약자인지 따라서 설계 방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님처럼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여성 특정암 진단비가
0: 예.
2: 별도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도
0: 예.
2: 함께 봐야 하고요.
0: 예.
2: 그래서 증권 전체를 다 올려놓고 세밀하게 조합을 짜야만 진짜 가성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0: 또 이제 골치가 아파집니다. 네, 내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장 분석을 먼저 제대로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1: 네. 원래

0: 같아도 사람마다 처방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연 들으면서 나도 비슷하다 이런 가족력이 있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은 예. 일단 뭐 증권 사진 있으시면은 증권 사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그거 보고 뭐 진단비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설계할 수 있는지 이런 예. 것들 파악해 드리기도 하니까요. 예. 증권 사진 뭐 가볍게 네,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우와. 아까 저 설명해 주실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아 골치 아프다 이런 느낌이 딱 왔는데 조민영 팀장님이 증권 사진 한 장만 보내주시면 충분하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걸 저 보장 분석을 해 주시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2: 저희가 증권을 확인을 하고 예. 초벌 진단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면은 충분한데요. 일단 그 안에서 이 부분은 유지하는 게 맞다.
1: 예.
2: 아니면 여기는 정리하고 60대 이후 구간을 보강하시는 게 낫다 정도까지는 바로 안내를 해드릴 수가
1: 그렇군요.
2: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오늘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층으로 쌓아나가자 초벌 진단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가능하다. 예.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약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저것 생기시나 봐요. 괜히 연락했다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 말고 혹 하나씩 더 붙이는 느낌으로 괜히 필요 없는 보험 하나씩 더 붙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0: 그런 걱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하는 건 어떤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점검하는 상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알려드리고 예. 또 필요 없는 특약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 상담 자체는 또 무료로 저희가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으니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점검을 예. 받아보시는 거는 뭐 큰 무리가 없겠다.
1: 아, 이 수많은 사연을 통해서 그동안 방송 함께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좀 보통 그런 말이 앞에 붙는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전문가들이시라 이분들하고 무료 상담 받아보신다는 것 그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 굉장한 행운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어쨌든 1688번님 사연을 통해서 암보험 관련된 어떻게 세팅하면 좋은지 그런 방향 같은 걸 좀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아, 60, 70대까지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가? 예. 암보험 상품은 특히 그거부터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지금 나의 보험은 제대로 가입된 상황인 건가? 전문가 보장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확인해 주실 분들 무료 상담 신청하십시오. 샵 0951번 50원 이름 문자 우물정 0951번 열려 있고요.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0723번님은 얼마 전에 모 방송인 가족이 비행기 탔다가 아이가 갑자기 우는 바람에 내리겠다고 했다가 다시 타겠다고 번복하면서 출발이 70분 정도 늦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대죠. 이런 경우도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시군요. 여행자 보험 가입할 때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비행기 출발 지연 이런 상황도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까?
2: 이번 사례처럼 승객의 요청이나 승객 측 사정으로 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이제 빠질 가능성이 큰데요. 보통 여행자 보험의 항공기 지연 특약이라는 게 기상 악화나 뭐 정비 문제, 항공사 사정처럼 외부 요인으로 지연됐을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1: 예, 예.
2: 그렇기 때문에 탑승객 본인의 행동으로 지연이 생겼다면
1: 네.
2: 약관상의 그 면책 사유로 해당할 수 있어서 보장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그럼 반대로 뭐 말씀해 주신 기상 악화, 결항 이런 것처럼 승객 잘못이 아닌 경우 그럴 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0: 여행자 보험에 항공기 지연 특약이라는 특약이 있거든요.
1: 예.
0: 이 특약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1: 네.
0: 정액형과 실손형이 있습니다.
1: 예.
0: 정액형은 뭐 지연 2시간 지나면은 뭐 20만 원 드려요, 40만 원 드려요 이런 것들이 있고 2시간이든 4시간이든 일정 시간이 약정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뜬다거나 뭐 늦게 도착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게 그러니까 받게 되는 보상을 받게 되는
1: 그대로
0: 형식이고
1: 정액형.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반면에 실손형은 대기를 하거나 늦게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이에 쓴 뭐 식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숙박비라든지 통신비
1: 예.
0: 같은 비용들을 영수증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 실비 청구하듯이.
1: 네. 실손 보험형 상품이군요.
0: 그렇죠.
1: 진짜.
0: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빙을 해야지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실손형을 만약에 가입을 했는데
1: 네.
0: 내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쫄쫄 굶으면서 계속 비행기를 기다렸어. 그러면 받을 돈이 없다.
1: 그렇구나. 네. 출발 지연 같은 경우에도 뭐 비행기 내에서 대기

0: 하면서 뭐 이렇게 실제로 지출하고 소비한 게 없으면 그런 보상금이 영원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여행자 보험 안에 담보가 여러 개 섞여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가입할 때꼭 넣어야 되는 담보? 굳이 안 넣어도 된다 싶은 특약?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1: 네. 여행자 보험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담보가 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꼭 챙기셔야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그 상해 질병 의료비, 두 번째는 휴대품 손해, 마지막으로 이제 배상 책임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해외 의료비는 그 여행 중에 다치거나 아파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고요. 국내 실손보험은 그 해외 의료비를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담보가 없으면 해외 병원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의료비가 비싼 지역으로 가신다면 한도를 넉넉하게 설정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0: 그렇겠네요.
2: 근데 동남아 가도 비싸기는 엄청
0: 아, 그래요?
2: 비싸더라고요.
0: 예.
2: 네, 외국인은
0: 우리나라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2: 외국인은 병원비가 어찌나 비싼지 저 배탈 나서 동남아에서 병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비싸서 깜짝
0: 그래요?
2: 놀랐던.
0: 아, 우리나라 와서 아플 걸한 생각을
2: 아,
0: 하게
2: 그렇죠.
0: 된다 그러던데.
2: 그리고 이제 여기에 휴대품 손해나 여행 중에 소지품 뭐 도난, 뭐 파손 이런 거 당했을 때 보장 받으실 수 있는 담보인데요. 단순 분실은 안 됩니다. 이 점은 뒤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도난 사고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꼭 넣어 가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여행 중에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면 좋겠고, 해외에서 배상 절차가 좀 복잡하고 비용도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필수로 챙기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0: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행자 보험에서는 꼭 챙겨야 되는 담보 특약 세 가지를 메모하면서 들었습니다. 해외 상해 질병 의료비, 휴대품 손해, 그리고 배상 책임 세 가지가 들어있나를 꼭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된다고 하셨고요. 앞서 조 팀장님 설명 중에 휴대품 손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짚어준다고 그러셨는데, 조 팀장님이.
1: 이 휴대품은 도난이나 파손일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데요. 공항이나 숙소에서 누가 가져갔거나 이동 중에 부서진 경우는 현지 경찰서 신고서 이런 서류가 있으면 보상이 되고요. 근데 카페나 뭐 택시 그냥 두고 내리는 것처럼 단순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고요. 현금이나 유가증권도 처음부터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0: 그렇군요. 아, 참 여행 가서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의의 사고, 사건 사고를 만난 경우에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 아마 필수로 챙기실 텐데 그중에서도 이세 가지는 꼭 특약으로 들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약 담보가 돼 있어도 주의할 게 있다. 이런 건 한번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네요. 여행자 보험 실제로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네, 최근 5년 동안에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의 6만 3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형을 보면은 물건 분실이나 절도, 교통사고 부분이 이제 상당했고요. 그리고 항공기 지연 특약의 경우는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국제선 기준으로 2시간 이상 지연이 되고, 지연 시간에 비례해서 최대 뭐 10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뭐 6시간 이상이면은 그 상한선을 채워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보험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행자 보험의 보험료 자체가 사실 그렇게 비싼 거는
0: 그렇죠.
2: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신다라고 하면은 혹시 모를 일이니까 네, 저렴한 금액에 미리 챙겨주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큰돈 들이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 여행 떠나실 분들은 항상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정작 꼭 필요할 때 증빙 같은 거못 챙겨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제일 아쉽지 않겠습니까?
1: 네, 뭐 귀국하고 나서 뭐 챙기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늦은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서 항공사 지연 확인서나 뭐 영수증, 경찰 신고서 같은 서류부터 챙기시는 게 순서입니다.
0: 알겠습니다.
2: 제가 그때 지연됐을 때
0: 비행기.
2: 비행기 광고할 때 지연된 적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연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받았더니 돌아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진짜 안 주는
0: 아,
2: 거예요.
0: 그래요.
2: 진짜 너무 안 주는 거예요.
0: 같은 항공사인데도.
2: 네,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그
0: 그렇구나.
2: 자리에서 받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행자 보험에서 항공기 지연이 무조건 보상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 약관에서 정한 지연 시간, 사유 이런 걸 다 충족해야 되고 그리고 여행자 보험 가입하실 때 가격만 보고 가입하시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또 조언해 주셨습니다. 항공기 지연, 수화물 분실, 해외 의료비, 배상 책임 이런 것까지 내가 필요한 담보가 제대로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50원 1호 문자 샵 0951번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두 글자 말머리만 달아서 보내주셔도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자, 오늘 소비자 민원실까지 최정현 팀장님, 조미정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보내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만큼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원포인트 정보 하나씩 짚어주시죠.
1: 네, 건물 화재보험도 그렇고요. 우리 몸에 대한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가 뭐 거절이 났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2: 저는 두려운 마음보다는 네네. 두려운 마음보다는 유지가 더 중요하다.
0: 아,
2: 네, 두려운 마음보다는 예. 유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사연을 통해서 만나본 네. 그 중요한 점. 네, 오늘 몇 가지 메모할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꼭 평소에 새기고 계시다가 잘 보험 선택하실 때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든든한 두 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조미정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8월의 마지막 날 머니특별시였습니다. 저희 TBS 요즘 비상상황이라서 진행자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9월 한 달 동안은 이가희 아나운서가 머니특별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오늘 끝곡으로 잡혀있나요? 아니에요? 갑자기 바뀌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예. 안 보여요. 예. 바꿔주셔야 보여요. 예. 자, 오늘, 돈이 된 라디오 머니특별시 이제 물러갈 시간 됐는데요. 아, 얘기 나온 김에, 예. 하루빨리 TBS가 정상화돼서 좋은 방송에서 좀 인사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 자두에 잘가. 저를 보내는 건가요? 자두에 잘가로 마지막 곡이 바뀌었네요.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황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 이제껏 나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TBS 교통정보
6: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차량이 많습니다.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일산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여전히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멀리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방면으로는 청주분기점 부근이 사고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가로질러 서 있는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 차량들 문이 청담대 나들목에서부터 5km 구간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리 문이 청담대 나들목에서 다른 길로 우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도 이천 부근 4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도심 방면 차량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행진 최강일구입니다. 고추가 풍년이 되려면 고추가 익는 8, 9월에 비가 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비가 안 오면 배추는 타격이 크다 그러네요. 또 도토리가 많이 달리는 해에는 벼농사가 별로라는데요. 도토리 나무가 꽃피는 5월쯤에 비가 적으면 꽃가루 바지는 잘 되지만 가물어 모를 낼 수 없으니 벼농사는 또 흉년인 거죠.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작물이 다 풍년일 수는 없는데요. 사람 사는 세상 이치도 다를 거 있겠습니까? 풍년이라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흉년이라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겠죠.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고 힘든 일 지나면 또 웃을 일 찾아오는 거. 그렇게 한쪽이 좋지 않다면 다른 좋은 쪽을 바라보는 것. 그게 살아가는 지혜 같습니다. 2026년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축요. 그리움이 눈처럼 최헌입니다.

네, 최연의 가을 빙산 속 듣고 왔습니다. 오늘 비도 좀 오고, 이제 가을 막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주 딱 맞는 선곡을 우리 빠블로 PD가 한것 같네요. 네. 제가 반주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 최연의 가을 빙산 속인데, 네, 10월 달쯤 되면 한번 제가 연습해가지고 생방송 중에 한번 반주해 가면서 코드 잡고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라 그러면 하고. 듣기 싫다 그러면 안할 건데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밤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밤새 전남 광주 영광 나골도에 345mm가 큰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상암동 기온이 25.1도입니다. 지난 주만 해도 뭐 34도 뭐 그러다가 계절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만 확 바뀌고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새벽에 그 전북 고창 쪽에 많은 또 비가 내렸던데, 그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농수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저수지가 좀 해갈이 됐으면 하고요. 대전에도 비가 왔다고 그래서 아침 뉴스 보니까 텔레비전 뉴스 기자들이 현장에 뭐 여기는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뭐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어쨌든 가물어서 큰일 났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가 온다는 소식 들으면 저는 괜히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자, 네팔의 뭐 홍수 소식인데요. 네팔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휩쓴 대규모 홍수 발생 닷새째입니다. 양국 당국이 3천 명이 넘는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에 사력을 다하고 있어요. 특히 100명 이상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에 구조대원이 진입하는 데 성공해서 기적의 생환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YTV 보니까 지금 수력발전소 안에 그 터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지금 수색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포크레인도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온통 뭐 뻘밭이죠. 네. 그나마 터널 안쪽에는 네, 토사가 좀덜 돌아갔다. 그래서 에어포켓이 좀 남아있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한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가 최소 788명입니다. 실종자가 2,500여 명이고요. 이 가운데 592명이 외국인입니다. 중국 당국이 집계한 티베트 자치구 지역의 사망자는 16명이고 실종자는 546명. 전부 다 중국 네팔 쪽 합치면 이번 홍수 전체 사망자가 오늘 현재까지 최소 800명, 실종자 3,000명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입니다. 네. 자. 이, 빨리 좀, 진정이 좀 돼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한편,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나라 직원들이죠. 9명 찾기 위해서 정부 신속 대응팀이 육상을 통해 현장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오늘 외교부에 따르면요.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소방청 인원 9명으로 구성된 육로수색팀을 구성해서 이 육로수색팀이 이날 사고 현장과 1, 2km 떨어진 람체 지역까지 이동을 시도하고 그곳에서 수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원체 그 현장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헬기가 뜨더라도 어디 착륙할 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미국 얘기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일단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서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2차 회담을 할수 있다는 전직 미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냥 전망이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가 미국 PBS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그냥 일단 만날 것 같다. 네. 1차로 일단 11월 중간선거, 지금 상당히 좀안 좋게 전망이 되니까 김정은이라도 일단 만나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되겠죠. 코레일과 SR이 내일부터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이 됩니다. KTX와 SRT로 나뉘었던 고속열차 명칭도 이제는 하나로 KTX로 통일이 됩니다. 2016년 SRT 운행 시작으로 고속철도가 둘로 나뉜 지약 10년 만이네요. 네. KTX 지난번에 저도 한번 예약을 했더니 저는 노인 한 명이 되더라고요. 할인이 돼서 고맙긴 한데 노인 한 명. 예. 약간 좀 서럽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 해보니까 백내장 수술이 1등으로 나타났답니다. 전체 주요 수술 215만 건 가운데 백내장 수술이 몇 건? 69만 건이랍니다. 69만 건. 아, 저도 백내장 수술한 지가 2018년에 했죠. 2018년에 양쪽을 다 했었는데 그때 석달 간격으로 오른쪽 먼저 하고 왼쪽 먼저 하고 제가 그때 MBN에서 주말 앵커도 하고 있을 때였는데 2018년에 그 가만히 보니까 그 뉴스센터에 보면 이제 카메라 앞에 프롬프터가 달려 있는데 이 왼쪽 눈을 감고 읽어보니까 프롬프터가 참 뿌예 보여요. 프롬프터가 워낙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로 돼 있는 건데, 어? 안 보이더라고요. 오른쪽 눈 감고 왼쪽으로 보니까 보이는데, 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안과를 갔더니 백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야 이거 시력이 안 되면 읽을 수 없으면 밥벌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내장성 오른쪽부터 하고 석달 뒤엔가? 예. 왼쪽 눈도 했던데. 그게 벌써 2018년이니, 3세월 빠르네요. 8년이 지났네요, 벌써부터. 네. 자, 8월 31일, 1년 중에 또 8월 달이 가장 긴 달인데도, 요렇게 또 훌쩍 지나가고,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 1일, 내일이 이제 화요일이고요. 9월 25일 날이 추석입니다. 목금토, 금요일 날이 추석이고, 목금토일, 나흘 추석 연휴가 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세월은 또 어김없이 찾아오고, 아파트 단지에 심어진 감도 이제 서서히 조금 있으면 노랗게 되겠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청취자 신청곡을 듣고 와서, 돈가스 PD는 없지만, 빠블로 PD가 출제하는 돈가스 퀴즈 나눔 선물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아주 분위기 있는 노래를 신청하셨네. 여명이 부릅니다. 여명이 그, 천밀밀 그 나온, 그, 여명하고 누구죠? Try to remember. 장만옥, 아, 여명하고 장만옥 주연했던. 아, 장만옥 씨참 예뻤는데. 여명이 부릅니다. Try to remember.

네, 지금부터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샵 0951. 자, 문자 창에다가 돈가스 퀴즈 정답 먼저 적으시고,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와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이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가스 퀴즈는 네, 요렇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파블로 PD가. 이런 기사가 오늘 있더라고요. 이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하루에 6,000리터의 오줌을 눕는다. 그러다가 빙하 154톤을 녹이고 있다. 6,000리터. 6,000리터면 6톤을 오줌을 싸버린다는 얘기인데 소변을 본다는 거예요. 이 산은 해발 8,848m고 히말라야 최고봉이며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국경이 이 산을 지난다. 이 산의 이름이 뭡니까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돈가스 퀴즈. 보기 두 개 올려놨어요. 1번 에베레스트, 2번 북한산. 네. 1번 에베레스트.

수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에서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보듬 세트,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디오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에서 1인 2장 식사권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나눔점을 받고 싶은 거 24가지 중에 하나 적으시고요.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선물을 누구하고 같이 함께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문자 참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아, 퀴즈는 쉬운 건데. 예. 비가 와서 그런지 라디오를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자,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해발 8,84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네. 산 이름이 뭐예요? 1번 에베레스트, 2번 북한산. 네. 모르시면 몇 번? 1번 쓰시면 되고요. 네. 자, 여러분들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쫙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아 씨 노래 듣겠습니다. 가시여인아, 가시여인아.

0: 네. 태진아 씨, 가시연이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지금, 택시에서 태진아 씨가 뭐? 전화가 왔어? 파블로 피디한테 지금? 아, 태진아 씨가 맞아요? 기술감독 옆에 있는데. 오. 아, 이거, 진아 형님. 아니, 왜 택시 타고 가다가 이 노래를 들으셨어? 차 어디 숙임했겠슈? 오, 나 이런 또, DJ 몇 년째야, 지금 올해로 만 9년 하면서 가수분이 직접 PD한테 전화해서 노래 나가는 거 듣고 있다고는 또 처음이네. 어이구. 야, 아니, 저, 진아 형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야. 아, 또, 진아 형님이 그랬대요, 저, 빠블로한테. 택시 기사님께서 가시연이나 노래 좋다고 태진아 씨한테 얘기했다가 지금, 그래서 태진아 씨가 흐뭇해하고 있다고, 네. 오늘 진아 형님 뭐개 탔네, 오늘. 언제 한번 나오세요. 또 보고 싶습니다. 와서 또 한번 노래 불러주셔야지. 예. 자, 이제 당첨자를, 나눔 선물 당첨자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퀴즈 정답은 1번, 에베레스트죠? 에베레스트에 하루에 6톤씩. 왜 등산객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그래? 아이고, 참. 물론 요번에 예, 빙하 붕괴된대하고는 에베레스트 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겠지만, 에베레스트에 가면 그 베이스캠프라는 데가 있잖아요. 해발 뭐 5,000m인가? 거기에 전 세계의 등반객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다니. 줄 서가지고 저 정상을 정복한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6,000L를 인간들이 오줌을 싸고 있다니. 아. 자. 첫 번째 당첨자는 오늘은 새싹 문자십니다. 1926번님인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와이프 될 사람하고 처음으로 대판 싸워갖고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비 부부신데 뭔 일로 이렇게 대판 싸웠디야 그래? 예. 화해하게 좀 선물 좀 주세요. 분당 정자돈 거 받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에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비 와이프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기분 푸시기 바랍니다. 이 새싹 문자 1926번 청취자를 전화로 연결을 했대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그래, 어떻게 하다 싸우시, 그래?
1: 와이프가 바보짓을 자기 스케줄을 안 보고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계속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라고 하다가 재판 싸웠습니다.
0: 아이가 아내 될 분이 지금 청취자가 이제 회사 다니는데
1: 네.
0: 내 생각은 안 하고 회사 일정대로만 하고 나는 무시한다 이런 걸로 해서 싸웠단 얘기예요?
1: 회사 일이 우선이라 그래서
0: 예.
1: 그 회사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그 와이프 될 사람의 스케줄도 안 보고 무조건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자기는 그거를 자기 스케줄도 안 보고 그냥 알았다고 해서 해준다 그래서
0: 알겠어요. 너무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슈가 있어서.
1: 사회복지사인데요.
0: 아, 예.
1: 네, 사회복지사인데 그저 주간하고 야간 타임을 일을 하는데 본인이 야간 타임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 다른 선생님이 1박 2일로 애들 데리고 1박 2일로 가자 그러는데 야간 일을 하면서 주간도 같이 그 24시간을 추가로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0: 네.

0: 본인 몸은 안 챙기고 그냥 36시간 일을 하게 돼서.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해는 안 됐지만 딴 사람이 근무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사정은 보지도 않고 바꿔줬다 뭐 이런 얘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알겠어요. 이제 앞으로 결혼은 날짜는 잡았어요?
0: 네, 11월 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1: 하기로 했어요?
0: 아니,
1: 하기로 했다는 게뭔 말이야?
0: 날짜가 예식장이
1: 예. 네.
0: 11월 셋째 주 토요일에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잡았어요? 예약했어요?
0: 네, 오늘 하루 갑니다.
1: 아, 오늘 이제 드디어 예약을 하러 가는데
0: 네.
1: 요새 결혼식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던데.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일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1: 그러셨구나. 그런데
0: 네.
1: 오늘 예약을 하러 가는데 왜또 언제 다툰 거예요? 요 문제 가지고.
0: 아침에요.
1: 오늘 아침에?
0: 예.
1: 그러면 저 와이프 되실 분하고 그냥 다투고 지금 현재는 각자 딴데 있는 거예요, 지금?
0: 아, 집에 가서 정리한다 그래서 집에 보내고요.
1: 네.
0: 저는 일하러 지금 포천에 가고 있습니다.
1: 아, 그 이후로 통화는 아직 안 했고요.
0: 예.
1: 마음이 찜찜하시겠다.
0: 괜찮습니다.
1: 괜찮아요?
0: 네.
1: 근데 목소리가 약간 무거워 보이는데.
0: 아, 괜찮습니다.
1: 아니, 저, 우리 신랑 되실 분은 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0: 아, 저는 48입니다.
1: 그죠? 조금 뭐 목소리가 중후해.
0: 네.
1: 아내 되실 분은
0: 52입니다.
1: 연상이신 누나시나? 누나.
0: 네.
1: 그러면 이따가 언제 예약을 몇 시에 만나서 예약을 하러 가요?
0: 아, 지금 3시에 만나서 예약하러 갑니다.
1: 아, 3시에.
0: 네.
1: 그러면은 결혼식장은 어디 어느 동네인데요?
0: 아, 결혼식장 양재동에서 하려고 합니다.
1: 아, 강남 양재동.
0: 네.
1: 좋네요. 네. 참, 알겠습니다. 저기,
0: 네.
1: 아내 되실 저 분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세요. 예? 여기, 그래서 이따 만나가지고 지금은 라디오 못 들으시더라도 그분한테 가서 최일거리 캐나다에 인터뷰해가지고 당신한테 미안해까지 했었다고 할수 있게 한번,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따 3시에 만나면 더 마음이 홀가분할 것 같은데, 시작.
0: 네. 지금 해도 되나요?
1: 지금.
0: 네. 현영 씨, 아침에 성질내서 미안하고, 그래도 현영 씨가 건강을 위해서 챙겼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 미안하고 사랑해요.
1: 좋습니다. 그러면,
0: 네.
1: 요거 한마디, 저희가 이제 분당 양곱창 보내드리는 거니까,
0: 네.
1: 여기 가면 저 사장님이 지금 이 라디오 사연도 다 듣고 계실 수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 가면 엄청 친절하고 곱창도 많이 준다 그러니까,
0: 네.
1: 요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미안해, 당신. 곱창 먹고 화해하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0: 미안해, 당신. 곱창 먹고 화해합시다.
1: 아이고, 좋습니다. 오늘 결혼식장 예약 잘 하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행복하세요.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빌려드립니다. 이용이 부릅니다.

0: 네. 자, 오늘 예식장 예약을 앞둔 예비 신랑과 인터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용의 미안해 당신 노래를 들려드렸더니 다른 청취자 7914번이 미안해 당신 음악 너무 좋네요. 네. 하셨습니다. 아, 이용 씨 좋겠습니다. 노래 미안해 당신 도대체 몇 번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얼마나 잘못했으면 미안해 당신 노래를 다 하셨을지. 자, 이번에는 3561번님, 네, 당첨되셨어요. 정답 1번입니다. 에베레스트산이고요. 안녕하세요. 74살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문자 보내고요. 사정상 집에 있게 돼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힘든데 라디오가 힘이 되는 친구가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우,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감사의 말씀 내주시고. 3561님이 이분도 이제 새싹 문자, 처음 문자 보내셨는데, 74살이라고 하시고, 저보다 뭐, 한 8살 형님이신 것 같은데, 문자는 아주 성공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보내셨긴 했는데,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지를 않으셨어요. 이분을 전화로 연결이 됐대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형님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74살이세요?
1: 네.
0: 아, 74살인데 목소리는 에너지가 저보다 더 있으셔.
1: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어디, 동네 어디신데요?
1: 저 도봉구 창동입니다.
0: 아, 창동이시고.
1: 네네.
0: 74시면은, 5, 52?
1: 53.
0: 53?
1: 네.
0: 저희 큰형하고 갑장이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목소리가 상당히 에너제틱 하시네. 여보세요?
1: 네네.
0: 예. 지금 뭐딴일 하시면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아닙니다.
0: 아, 어디 댁에 계신 거고요?
1: 네네.
0: 예. 지금 사정상 집에 있다 그러는데, 뭐쭉 일을 하다가 잠깐 며칠 집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1: 그건 아니고요.
0: 예.
1: 30년 동안 일을 하다가,
0: 예.
1: 네, 나이가 이제 좀 많아지니까, 후배 양성을 위해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0: 무슨 일을 30년 하셨어요?
1: 아, 승강기 유지보수라고,
0: 오, 예.
1: 기술직 엔지니어로 한 30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1: 네.
0: 네. 그야말로 그 전문직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30년을. 그러면, 후배 양성이라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왜 그래요? 계속 하시면 안 되나요?
1: 아니, 제가 후배들이 저 때문에 더 뭐라 그럴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줘야죠. 그래야 제가 나오는
0: 아,
1: 게 맞고.
0: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그한 팀에 어떤 TO가 있어가지고
1: 네네.
0: 그죠? 고참은 한명좀 빠져주고 밑에 후배가 들어오고 뭐 그런 시스템인가 보죠?
1: 예, 맞습니다. 표현이

0: 그러니까 뭐 아직 목소리로 보나 형님이 뭐 체력적으로 뭐 뒤처질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후배들 눈치 봤구나 이거네.
1: 그렇죠.
0: 언제부터 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1: 지금 한달 정도 됐습니다.
0: 아, 한 달. 어떠세요? 집은 뭐 아주머니하고 두 분이 계십니까?
1: 네.
0: 어때요? 한달 지나고 나니까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
1: 뭐 아쉬운 거는 뭐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또 패턴이 이제 끊어지니까 그런
0: 그러니까
1: 부분이 좀 아쉽고요.
0: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그게.
1: 네. 근데 집에 또 있어 보니까 집사람이 고생했던 뭐잘 몰랐는데
0: 네.
1: 해보니까 저한테 시키는 일이
0: 뭐
1: 많네요.
0: 시켜요,
1: 계속 안
0: 오늘은?
1: 하던 일을 계속 시키고
0: 뭐 설거지해라 그런 거?
1: 따라다니면서, 아니 설거지까지는 아니고
0: 예. 네.
1: 뭐집 청소라든가 뭐 여기저기 뭐또뭐 가정에 필요한 부분들 심부름도 다녀야 되고.
0: 저기 가서 이마트 가서 뭐 사와라 이런 거?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저 형님 말이죠. 형님.
1: 네.
0: 제가 형님한테는 제가 딴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
1: 네네.
0: 이제 상처하셨어요. 몇년 전에. 혼자 살고 계시거든. 근데 제가 한두달 전쯤에 우연히 전화 통화 그 형님도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인천에 사는 분인데 청라지교에. 야,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면 경상도 분인데. 이거 혼자 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이러시더라고. 예?
1: 거기에 비하면 저는 행복하죠.
0: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예?
1: 네.
0: 예. 그 겨우 그 청소하고 마트 갔다 오는 거 아주 힘드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게요.
0: 저 우리 한자에 진인사 대천명 그런 거 있죠?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다 해놓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려라 그런 뜻이잖아요.
1: 맞아요.
0: 요새는 바뀌었어요, 그게. 진, 인사, 대, 처명이라고.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1: 안것
0: 남편은 자기
1: 같은데.
0: 할일다 해놓고,
1: 예.
0: 예? 마나님의 명령을 기다려라. 요런 자세로 살면은 집안에 싸움도 안날것 같고 생기가 있지
1: 아유,
0: 않겠습니까?
1: 그래야 되겠네요.
0: 아, 제가 뭐 농담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1: 네네. 근데 아직은 뭐, 지금 저도 이제 집에 적응하는 기간이라,
0: 그렇죠. 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뭐, 어떡하다기보다는, 지금 연령상으로는 어디서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디 가기는.
0: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막 74시면, 네.
1: 예. 그, 한 40몇 년 동안 같이 있어준 집사람하고 같이 알콩달콩 살아야죠.
0: 네. 알겠습니다. 예. 그두 분이서 뭐 취미 생활을 같이 하거나 뭐 그러실 계획이에요? 아직 뭐 그런 계획은
1: 아직 그런 계획은 잡아보진 않았고요.
0: 예.
1: 제가 이제 여행이나 낚시나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취미 생활이 있는데,
0: 아, 형님만 낚시 좋아하고 아내분은 또 별로 아니에요?
1: 맞아요.
0: 아니, 둘이 같이 하는 걸 해야 될것 같이 안 싸울 것 같은데?
1: 그래서 지금 뭐 구청이라든가 뭐 동사무소 교양센터
0: 그렇죠,
1: 이런 데
0: 그렇죠.
1: 가서 뭐 라인 댄스라도 한번 배워보고
0: 아,
1: 싶고,
0: 그 좋죠. 예.
1: 네,
0: 아,
1: 그런 생각 중이에요.
0: 형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거 뭐 여기 TBS 허리케인 라디오라고 DJ라도 뭐 하고 있으니까 매일 여기 와서 뭐 두세 시간 앉아 있다 가는 거지. 저도 이거 일뭐 출연료도 없이 뭐 나와서 이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고마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이런 일이라도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떠들고 하루를 보낸다는 거. 이거마저
1: 그럼요.
0: 없으면은 저도 사실 뭐할거뭐 있어요? 없죠. 그죠? 네. 하여튼, 잘 계획 잘 짜시고,
1: 네.
0: 행복하게 노후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1: 아, 네.
0: 그나저나,
1: 감사합니다.
0: 아니, 형님
1: 감사합니다.
0: 말이에요. 근데,
1: 네.
0: 나눔 선물 뭐 주세요. 뭘 적으셔야 되는데, 안 적으셨어.
1: 아,
0: 그래가지고,
1: 그걸 랜덤으로 주셔도
0: 아,
1: 됩니다. 랜덤으로.
0: 랜덤으로,
1: 네.
0: 빠블로 PD가,
1: 네.
0: 제가 한우 국밥 보내드린대요. 저기요,
1: 아, 예.
0: 경기도
1: 감사합니다.
0: 하남시 공간의 한우 국밥 전문점에,
1: 네.
0: 한우 국밥 6인분 요거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0: 형님,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수고하십시오.
0: 예. 자, 74살이신데, 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전문 일을 하시다가 후배들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직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한 달이 지났다는 청취자분과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TV를 보고 계신가 봐. 19시 너무 건방지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크크. 아까 이제, 그렇게 보이셨을 수도 있겠네. 예.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자세를 있어야 되는데, 예. 앞으로 똑바로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온답니다. 예. 실버돌 힘든 싱어죠. 네. 최신영 씨. 있는 거 주는 거야. 이분도 저 가구 사업을 왕년에 크게 하다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신영의 노래 듣겠습니다.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뭐.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 거 줘야죠.

최신형에 있는 거 주는 거야 될 것 같습니다. 9370님 당첨됐어요. 정답 1번 에베레스트고요. 저는 파닭 먹고 싶습니다. 내일이 9월 1일이요. 집사람 62살 생일인데 같이 가서 먹고 싶어요. 최일구 씨하고 같은 갑장입니다. 네, 9370님 저하고 60년 갑장이시군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당진 사시는 거죠? 예. 9370님한테 파닭, 네,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에 파닭 한 마리입니다. 여기 같이 가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7251번님 당첨됐어요.

정답 1번 에베레스트고요.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TBS 하루빨리 정상화 기도하고요. 저는 남양주시 한음마을 고기 세트 받고 싶습니다. 가족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습니다. 7251번님에게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가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점심 먹고 디저트 쇼 하는데, 예, 가수분들 나오십니다. 오늘 누가 나오냐? 예, 작곡가 정희송 씨, 예, 나옵니다. 그리고 정희송 씨가 발굴한 미녀 가수 두 분. 네. 정희송 씨가 이제 작곡가 겸, 네,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작곡가 겸 자기도 노래하는 유명한 가수인데, 1994년에 김혜연 씨가 부른 서울, 부산, 대전 찍고 이 노래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히트곡이다. 이렇게 위키 나무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희송 씨 작곡도 잘하시고 노래도 일품이신 작곡가 정희송 씨. 그리고 정희송 작곡가가 발굴한 미녀 가수 두 분입니다. 조금 전에 저 여기 대기실에 들어왔었는데 인사도 같이 했었는데 서화선 배진아 씨 미녀 가수 두분 지금 와 있고요. 서화선 씨는 참고로 저희 힘든 싱어 가왕 출신입니다. 그때 출연했을 때는 이름이 서미였는데요. 개명을 했답니다. 서화선으로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 이름을 서화선 이름을 작곡가 안치행 씨가 또 지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끝이에요? 이 사람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끝곡처럼 노래 한곡 듣고 다시 옵니다. 박상철입니다. 시작이 반, 시작이 반.

네, 시작이면 될 것 같습니다. 2부 끝곡은 3330님의 신청곡이랍니다. 이용복이 부릅니다. 줄리아, 이 노래 들으시고요.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4: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천호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 내 4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충돌 사고입니다. 이 일대로 불편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뒤로는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 여전히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한남방면 상곡분기점 부근 1차로에 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이천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고 같은 방면 안산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해대교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목포 방면 사평택 나들목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곡입니다. 허리케인 아이즈 애청자시죠? 서준이 엄마가 이런 노래를 신청했네요. 안치환, 내가 만일.

네, 안치혁 씨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좀 이따가 오늘 점심 먹고 디저트 쇼 노래 한 곡도 갈 건데요. 작곡가 정희성 씨, 그리고 정희성 씨 곡을 받은 미녀 가수 두 분이 출연합니다. 가수 서화선, 배진아 씨. 지금 세 분이 밖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강진의 신곡 듣고 오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되어.

0: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 함께합니다. 디너쇼 아니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 쇼입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살림에 특별한 분들 세 분을 모셨네요. 트로트계 마이다스의 손이자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작곡가 정의성 씨. 그리고 정의성의 음악적 페르소나로 거듭난 두 분의 매력 만점 디바. 서화선 씨, 그리고 배진아 씨. 자, 세 분,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먼저 정의성 씨부터. 네. 정의성 씨 하면 뭐 히트곡 제적인데, 본인의 대표곡에 제가 보니까, 예, 서울, 부산, 대전 찍고 그거죠?
2: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0: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네. 하는 거.
2: 맞습니다.
0: 94년에.
2: 네, 94년도.
0: 그 다음에 네. 또, 청취자들한테 소개해 주실?
2: 장윤정의 어부바.
0: 어부바.
2: 첫사랑.
0: 예.
2: 뭐, 신유의 꽃물.
0: 그렇죠. 빠이빠이야.
2: 소명 빠이빠이야.
0: 예.
2: 김용임 헐헐헐.
0: 아, 김용임 씨 헐헐. 그것도 정희성 씨구나.
2: 뭐, 내 사랑 그대요. 유진아의 무슨 사랑.
0: 유진아 씨 노래도
1: 있고. 아이 좋아라.
2: 아이 좋아. 이혜리 아이 좋아.
1: 인생.
2: 류경이 인생.
0: 그래요.
1: 니미어가 있죠.
0: 니미어. 니미어는 정희성 씨 본인이 부른 노래 아니에요?
2: 맞습니다.
0: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2: 네네.
0: 정말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시더라고. 하얀 두루마기 입고서 어디. 네. 개울 같은 데서 풀밭인가?
2: 대관령이에요.
0: 어디 저 보리밭 위에서 혼자 막 이렇게 하얀 그 수건 같은 거 휘두르면서 니미어를 부르시더라고? 네.
2: 대관령에서 찍었어요.
0: 대관령에서.
2: 안반대기라고.
0: 아, 예.
2: 그 집을 넘
0: 흑백으로 저 나왔던데 네. 아주 멋있더라고요.
2: 네.
0: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 노래가 94년에 나왔는데 94년이면 정의성 씨가 뭐 저보다 5살 동생이니까 꽤 젊었을 때 아닙니까?
2: 제가 28살 때
0: 그러니까.
2: 만든 노래니까.
0: 예, 정의성 씨가 보니까 그 삼척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고생 엄청 하셨더라고.
2: 예? 아, 고생.
0: 무일푼으로 무작정 상경까지 해가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
2: 네.
0: 결국엔 포기하지 않고 작곡가, 가수로서의 꿈을 이뤘습니다. 자, 정의성 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서화선 씨. 아, 가만 있어봐. 이 모자 쓰고 해야 돼. 이, 잠깐만.
1: 어,
0: 정희성 씨가 이거 모자 가져왔다고
1: 오늘
0: 쓰고 네, 하라 그래서
1: 정희성 선생님께서 선물로 모자를 가져오셨어요.
0: 정희성 씨도 쓰세요. 네. 네, 정희성 씨가 저한테 이 선물로 중절모
1: 너무 잘 어울리세요.
0: 이 스카이블루 색인데 네. 어울려요?
1: 근데 네, 오늘 의상이랑 너무 찰떡입니다.
0: 아, 네. 네. 어떤 사람은 또 현찬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자, 서화선 씨.
1: 네.
0: 자, 우리 힘든 싱어 가왕 출신. 원래는 여기 힘든 싱어 할 때는 서미였잖아요. 서미.
1: 네, 그렇죠.
0: 아름다움이 외자.
1: 네.
0: 외자로.
1: 맞아요.
0: 근데 어떻게 하다 화선이 됐어요?
1: 아, 저번에 제가 여기 자주 듣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듣고 있는데 최국 씨가 여기 이제 나오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때 제가 댓글을 썼는데, 아,
0: 최국이 대신 화내주는 남자.
1: 네.
0: 그거를 밖에서 듣다가.
1: 네.
0: 그 시간에 댓글을 썼다고.
1: 제가 댓글을 썼는데, 네. 그, 최국 앵커님께서 읽어주셨어요.
0: 맞아, 맞아. 있었어. 그런 적 있었어요.
1: 네. 근데 최국님께서.
0: 네.
1: 서미?
0: 어.
1: 서미가 뭐야? 아, 거미도 아니고.
0: 아, 맞아.
1: 거미는 왜 여기나 싶지.
0: 예.
1: 이름 바꿔요. 이름 바꿔요. 막 계속 그러셔가지고. 그때 이제.
0: 그 누가 장명을 누가 했어요?
1: 안치행 선생님께서.
0: 안치행 씨가. 네. 오, 그래서.
1: 소화선으로 해라.
0: 안치행 선생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1: 네.
0: 좋습니다.
1: 근데 이름 바꾸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0: 어떤 거? 뭐 가수한테는 뭐 히트곡이 자꾸 생겨야 되는 건데요.
1: 어, 네. 좋은 곡을 받았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들려주실 거고.
1: 네.
0: 자, 이제 세 번째 손님입니다. 다음 가수분은 트로트계의 전인아 탤런트로 불리는. 정말 텔레비전으로 보시는 분 있으면은 진짜 비슷해.
1: 닮았어요?
0: 어, 비슷해요. 네. 오, 전인아 씨 같아.
3: 저도 몰랐는데 그 SNS에 제가 사진을 올렸더니.
0: 네.

0: 댓글이 처음에 한 십몇 년 전에 SNS 처음 시작해서 댓글이 달리는데, 어? 전인아 닮았다. 전인아 닮았다. 이런 댓글들이 쭈루룩 올라오더라고. 그때 다시 보니까, 아, 조금 닮기는
1: 네,
0: 닮았구나.
1: TBS TV 화면으로 보니까 더 비슷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런가요?
1: 반갑고요.
0: 네.
1: 그, 배진아 씨는 저기 옛날에 그 허리케인 라디오에
0: 네.
1: 힌디싱어에도 출연하셨잖아.
0: 아, 4년 전에 김용주 씨랑 한번 붙었었죠. 아, 이용주 씨랑.
1: 이용주 씨.
0: 네. 그때 이용주 씨가
2: 4년.
0: 막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1: 네.
0: 그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 거기서 5승을 막 하는 뒤라서.
1: KBS 아침마당에.
0: 그렇죠.
1: 제
0: 얘기해도
1: 내 마음의
0: 되나요?
1: 신과 그 노래 막 하고 그럴
0: 네.
1: 때였는데.
0: 그때 팬덤이 막 그분이 많을 때라, 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1: 그때 결국에는 이용주 씨가 가왕을 했었고.
0: 했죠.
1: 그때 이제
0: 네.
1: 배진아 씨가
0: 네.
1: 희생양이 됐네.
0: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1: 배진아 씨한테
0: 네.
1: 4년 만에
0: 네.
1: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2: 네.
1: 자, 근데 정희성 씨 말입니다.
3: 네.
1: 여자 가수 두 분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나왔는데
3: 네.
1: 한 분도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두 분한테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신곡을 제작해 줬다고 들었어요. 두 분
3: 네.
1: 가수를 작곡가 입장에서 어떤 장점을 가수인지 설명을 좀 짧게 한번 해볼게요.
3: 네, 가수로서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 노래를 잘한다.
1: 그래야 되겠죠.
3: 그리고 소리가 개성이 있습니다.
1: 예.
3: 잘한다. 각자의. 그뭐 배진아 씨하고 15년 됐고요. 인연이
1: 네.
3: 워낙 오래된 인연이고. 서미 씨는 한 3년 됐지.
2: 네.
3: 한 3년.
2: 2년,
3: 네.
2: 2년 정도 됐습니다.
3: 일단 소양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로서
2: 네.
3: 가져야 될, 연예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소양들을 두 사람 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2: 고맙습니다.
1: 정희성 씨가 뭐 아무 가수나 이렇게 곡 주는 분은 아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2: 맞습니다.
1: 네, 저 정희성 선생님 말이에요. 이렇게 삼척 사람들이 말을 좀 느리게 합니까? 어떻게? 네?
3: 좀 그렇죠. 좀 말이 어눌하죠. 네.
1: 자, 그러면 자 인사 여기까지 듣고 이제 가수분들 나왔으니까 귀 호강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노래 라이브로 지금부터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화선 씨부터
2: 네.
1: 그죠?
2: 네.
1: 저쪽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써주시고
2: 네.
1: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좀 해주실 거예요?
3: 화선이.
2: 화선이.
3: 맞아요.
2: 네.
1: 화선이.
3: 이름이
1: 네.
3: 서화선이잖아요.
1: 아, 서화선 씨가.
3: 본인의 이름을 따서 화선이란.
2: 화선이. 네. 네.
1: 화선이. 이게 네. 한자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꽃화자에 네. 착할 선? 아니, 불화로 할까요? 화끈하게.
0: 정해진 게 없구나.
1: 여보세요. 알았어. 나중에 그럼 저 한자 이름을 정하는 걸로 하고.
2: 아니, 근데 나. 가수가 자기 이름을 가진 이런 곡을 평생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1: 좋죠.
2: 네.
1: 네. 좋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어요? 자, 화선이를 서화선 씨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반주 주십시오. 박수.

0: 서화선 씨가 정희성 작사 작곡의 서화선 씨의 노래 화선이 노래 잘 들었어요.
1: 고맙습니다.
0: 그러니까 어떤 이별의 아픔을 지금 노래하는 거야, 그죠?
1: 네.
0: 나 화선인데 잘 네. 계시죠? 뭐 이런 거죠?
1: 맞아요.
2: 전화로 말하는 거예요.
0: 전화로?
2: 전화로, 여보세요. 저 화선이에요. 말하는 거죠.
0: 근데 전화. 그 상대가 뭐 답변이 없어. 근데.
2: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0: 그냥. 네.
2: 다시 만나기 싫으니까.
0: 아, 너무 애간장이 누가. 네.
2: 다시 보기 싫으니까 듣고만 있는 거죠. 네.
0: 그럼 왜 헤어지게 만들어서? 헤어지지 말지.
2: 네. 그래서 말이에요.
0: 근데 이 정희성 씨 작품을 보면은, 니미어라는 노래도 그렇고, 그 네. 도정환 선생의 시로 만든 옥수수밭에 그대를 묻고
2: 네네.
0: 이 전부 다 보면은 이별의 아픔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 사랑보다는 이별이 많은 것 같아요.
0: 왜 그래요? 이별을 더 많이 했어요? 사랑보다?
2: 네, 많이 차였습니다. 만난 여자들마다 다 저를 차고 갔어요.
0: 근데 우리 네. 뭐 대중가요 보면은 사실 사랑이 이루어졌어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하는 그런 노래보다는 그죠? 배진아 씨 이제 혼자 계신데 어때요? 네. 이런 이별의 아픔 노래하고 그런 노래가 더 많죠?
1: 네? 좀 이따가 제 노래도 들으실 텐데 제 노래도 그런 가사네요. 그러고 보니까.
0: 제목은 뭐예요?
1: 어디 한번.
0: 어디 한번. 네. 어디 한번 이별만 해봐라. 뭐 이런 거?
1: 두고 보자.
0: 그런데 정희선 작곡가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에 이루어졌다 이런 즐거움보다는 왜 해잔한 이별의 아픔이 더 대중한테 네. 호소력이 있다고 보세요?
2: 제 노래가 대부분 보면 슬픔이 많습니다.
0: 네.
2: 또 한도 많고. 제가 어릴 때 자라왔던 그 환경들이 제 감성을 지배하지 않나.
0: 아.
2: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오래,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0: 예.
2: 또 음악으로 살아오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0: 예.
2: 청춘 시절에.
0: 네.
2: 그런 것들이 가슴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슬픔의 감성들이 음악으로 발산이 되지 않나.
0: 그렇군요. 네. 제가 사실 정희성 작곡가님 그 위키디피아를 제가 아까 슬쩍 봤는데
2: 네.
0: 진짜 고생 많이 한 분이야.
1: 고생이,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
2: 고생이었다기보다도 저는 경험이었다 생각해요.
0: 아, 그걸 고생으로 그, 안 하고 나의 그런, 경험이었다.
2: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0: 지금의 내가 네. 있는 거다.
2: 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유, 좋습니다. 네.
1: 네. 근데 저 여기 문자 읽으라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거든요.
0: 여보세요. 그건 MC가 하라고를 하는 거지 자기가 발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노래 듣고 감상 문자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네. 서화선 씨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1: 네.
0: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 주세요.
1: 아, 묻진 여사님께서 서화선 가수님 미인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묻진 여사님.
0: 어디 있어 그 문자가? 네?
1: 딱 보이잖아요.
0: 아, 여기 있어? 예. 네. 또. 예.
1: 시력이 안 좋으신가 봐요.
0: 아, 저 나이 먹어가지고.
1: 네. 아, 그래서 대신 읽어주시라고 그랬구나.
0: 그다음.
1: 모스트님께서 정희성 천재 작곡가 겸 가수님, 서화선님, 배진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3: 반갑습니다.
1: 김처봉 마니께서 화선 씨가 제 애간장을 녹이시네요. 고맙습니다.
0: 세상의 빈님은?
1: 세상의 빈님께서 첫 소설부터 죽인다고. 네. 근데 그거... 지금 다... 글 써주신 분들이 정희성 선생님 팬분들이세요.
0: 아, 그래요?
1: 네. 정희성 선생님 팬분들이 저희도 다 같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거든요.
0: 뭐 굳이 그건 TMI였는데. 아무튼 될 말을 했어.
1: 자리 옮길까요?
0: 네. 자, 이제.
2: 오늘 그러면... 제가 동원 좀 시켰습니다.
0: 자, 이번에는 배진아 씨 네, 휴대폰 그만 보시고. 네.

0: 댓글 좀 읽고 있었습니다.
1: 아, 댓글 아, 벌써 왔습니까? 좋습니다.
0: 네, 유튜브 댓글 창.
1: 아, 배진아 유튜브에?
0: 아니요.
2: 이 방송.
1: 아, 예, 허리케인 예, 유튜브에 예, 허리케인 댓글 남기셨구나.
0: 네. 아니, 읽어보니까 자. 응원의 문자가 진짜 많이 와 있네요.
1: 그죠?
0: 네네. 아.
1: 자, 그러면 가요계 전인아 씨. 혜진아 씨, 아까 어디 한 번이라고 그랬죠?
0: 네네네.
1: 자, 그러면 노래하기 전에 네. 어떤 노래인지 미리 한번 좀 청취자분께.
0: 아, 네.
1: 어디 한 번 이 노래는?
0: 제가 선생님께 곡을 사실은 받기로 한 게 10년이 됐어요.
1: 선생님이라면 앞에 계신
0: 정의성 선생님께서 뮤직비디오에 제가 출연해드리는 조건으로 선생님 노래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드리는 조건으로 곡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아 10년이 걸렸습니다. 오. 물론 선생님께서 많은 곡들을 들려주셨는데 저한테 제 몸에 딱 맞는 노래를 만난 게
1: 마침 최근. 노래가 네네. 도착하는
0: 그게
1: 10년 걸렸다.
0: 어디 한 번입니다.
1: 오, 그러니까 오. 노랫말은 어떤 내용이에요?
0: 네.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네.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돌아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냐. 그런 원망도 좀 있으면서 잊으라고 하신다면 잊겠어요. 이제 그런 가사죠. 슬픈
1: 어디 한번,
0: 가사입니다.
1: 어디 한번 물어나 보자.
0: 네.
1: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냐.
0: 약속하고 가놓고 왜 소식이 없냐는 거죠.
1: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조금은 그런 게 있죠.
1: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배진아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정희성 씨 작품입니다.
0: 방송에서 어디? 처음 들려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어디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문자로 소감 좀 많이 남겨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야, 베니아 씨, 어디 한 번. 잘 들었어요. 자리 앉아주시고. 네. 전인아 씨가 막 그 마이클 자키 시작하니까 유튜브 동접자가 지금 205명까지 늘었어.
1: 아, 그래요?
0: 네? 205명은 저희 수준에서는 대단한 거거든요.
1: 선생님 팬분들이 좋겠습니다. 많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셨나 봐요. 선생님 팬분들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화선 씨.
2: 어머, 죄송합니다.
1: 아니, 우리 팬도 많을 수 있잖아요.
2: 어, 맞, 어, 그럴 그쵸, 수 그쵸. 있죠.
0: 그렇죠.
3: 정우성 팬이 두 분 팬이에요.
1: 아유, 뭐 겹치기도 하겠죠.
0: 지금 여보세요. 그 유튜브 거기 어떻게? 자, 우리 보조 MC, 자 서화선 씨,
2: 죄송합니다.
0: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배진아의 어디 한번 듣고 네. 청취자분들이 많이 소감 올려놨습니다. 몇 분 네. 소개해 주세요.
2: 한혜경님께서 배진아 가수님 멋진 모습 좋아요 해주셨고 모스트님께서 이쁘다 전이나 아니 배진아라고 해주셨어요. 박현주님께서 진아님 노래 신곡 너무 좋아요. 어디 한번 대박 나시길 응원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조재갑 김영수님은 이제 조재갑 작사가님이세요.
0: 아 그러세요?
2: 네 이번에 정희선 선생님
0: 조재갑
2: 신곡을
0: 김현숙 네,
2: 아내분 이름이시고요.
0: 네 부부가 동시에 올려놓으셨구나.
2: 네 아픔의 흉터는 사라지지 않는 비늘로 남는 것. 정희송 선생님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0: 아, 작사가시라. 문자도 그냥 의미심장하게.
2: 네.
0: 아픔의 흉터는 사라지지 않는 비늘로 남는다.
2: 아,
3: 멋지네요.
2: 한 10초 걸려요, 이해하려면.
3: 비늘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목 좋은데.
2: 생선인가요?
0: 아픔이라는 게 결국 생선 같다, 그런 얘기가 뭐야. 아, 어렵습니다. 또.
2: 마지막으로 박숙희님. 배진아 가수님, 10년의 긴 세월 기다린 어디 한번 대박 좋은 노래입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우리 서화선 씨, 배진아 씨 노래 라이브로 신곡들 한번 들어봤고. 자, 이제 서화선 씨.
2: 네.
0: 그 전에 이제 서미 씨로 활동하고 그럴 때는
2: 네.
0: 작곡가 안치행 선생하고도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새로 정희성 작곡가하고 손잡고 작업을 하게 됐는데
2: 네.
0: 어때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절 차라리 목을 절라주세요.
0: 아니 그런 거 말고
2: 안치행 선생님은 네. 정말 아버지 같고요.
0: 아버지지 뭐.
2: 정희성 선생님은
0: 뭐 큰 아버지 뻘이지 뭐. 네?
2: 정희성 선생님은 어머니 같습니다.
0: 오 그래요?
2: 네. 정말 이게 좀 다르십니다 결이. 네. 근데 또 두 분이 워낙 또 잘 아는 관계시고 또 이번에 앨범 낼 때도 또 같이 다 같이 해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네. 네.
0: 정희숙 씨도 뭐 안치행 선생님하고 잘 아시는.
3: 네네.
0: 네. 어떤 인연으로 안치행 선생하고 알게 됐어요?
3: 제가 26살 때 네. 가수가 되고 싶어서 안치행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 가수하고 싶은데 좀 키워달라고. 그 당시엔 녹음 테이프. 그 녹음해서 카세트테이프를 보냈지. 그 기타로 노래해서. 안치행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 오늘 와, 한번 보자. 갔더니 그분이 저를 가수를 키워주겠다고.
0: 와, 그랬습니까?
3: 안타 음반. 그 당시 안타 음반.
0: 안타 기획.
3: 안타 음반.
0: 안타 음반이었어요. 네,
3: 그때는 안타 음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가수로 그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반도 내고 그랬습니다.
0: 예.
3: 근데 세월이 지나도 안 키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나갈래요. 그러니까 그래, 나가라. 그래서 나와서 저는 작곡가가 된 거죠.
0: 아, 그랬구나.
3: 서울대인데 우산이. 그 제 첫 번째
0: 서울 어떤
3: 서울 대전대구 부산
0: 아 그리고 나서
3: 네, 그리고 나서
0: 안치현 선생님 이제 저 그냥 떠나겠습니다.
3: 근데 안치현 선생님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0: 네.
3: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의성아 넌 이제 보석이야.
0: 오.
3: 넌 이제 대한민국 보물이 되었어.
2: 와.
3: 너가 난 너무 자랑스럽다.
2: 네. 와.
3: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0: 아 근데 뭐 도와주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3: 그래도 네? 제가 선생님한테 있으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0: 아.
3: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노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노래를 학교 종이 땡땡땡처럼 불러라.
2: 네.
3: 노래 넣긴 노래를 늘 학교 종이 땡땡처럼 불러라.
0: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쉽게 그, 불러라.
3: 노래를 정직하게 부르라는 거죠.
0: 정직하게?
3: 네, 정직하게. 정박으로.
0: 정박으로? 음정도 제대로 맞게 하고?
3: 박자를 갖고 너무 놀지 말고.
0: 기교를 부를
3: 네,
0: 생각이
3: 기교도
0: 많아라.
3: 부르지 말고, 기술도 부르지 말고, 순수하게 불러라. 아마 네. 그분은 그랬던

0: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 저는 그분의 말씀을 새기고 있죠.
1: 예, 네.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뭐 노래 잘 부르니 못 부르니 그런 얘기 하시니까 네. 여기 상암동에 실용음악학원에 가서 보컬 레슨을 받고 있는데.
2: 어, 진짜요?
1: 이제 내일 또 6시 1시간 배워야 되는 시간, 어머. 세 번째로 배워야 되는 시간인데. 솔직히 저 음악 원장님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 저기 네. 여기 오셔가지고 보컬 레슨을 한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 노래를 잘한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0: 네네.
1: 어, 근데 너무 힘들어.
0: 일단 제가 한번 우리 절구 선배님의 네. 노래를 한번 생으로 들어봐야 돼요.
1: 그래요?
2: 생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0: 제가 아니, 그 아니, 오늘 말고
1: 시간이 말고
0: 시간은
1: 아 언제 한번 지도 좀 해주세요.
0: 한번 제가
1: 저는 한번. 그 한 옥타브 올라가서 솔까지는 어느 정도
0: 아, 그래요?
1: 어, 거기까지 소리가 나오는데 어, 라부터는 안 나와.
0: 근데 고음을 잘 낸다고 노래 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그건 뭐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고음을 못 내더라도 네, 네. 괜찮은 거예요? 그 다른 뭐 가성 같은 걸 쓴다는 거예요? 뭐예요?
0: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가수들의 곡을 경험해본 바로는 네. 자기가 가장 잘 낼 수 있는 네. 소리로 노래하는 게 가장 좋은.
1: 아, 근데 고음이 안 올라가니까.
0: 그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되는 걸 왜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1: 그 노래를 부르지 말아요.
0: 아니요. 저 자기가 잘 낼 수 있는 음역이 있잖아요.
1: 그거를 뭐 모르겠다.
0: 소리 안 되면 F샵으로 하면 되죠. 파샵으로.
1: 그런 거를 한번 나중에 그러면 정희성 선생님한테 한번.
0: 한번 제가 한번 저희 음악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디 음악실이 어디신데?
0: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라이브를 하는데 라이브 한번 출연해 주세요.
1: 이천에?
2: 네. 어, 너무 좋다.
1: 아니, 제 고향이 안성인 이천 시내예요?
0: 네. 이천에서 좀 시골인데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 어, 그럼 한번 갈게요 제가. 네. 이천 갔다가 안성 가면 되지 뭐.
2: 네. 이번에 10만 구독 돌파하셨어요.
1: 그 이제 끝나고 한번 비즈니스 얘기 좀 해보자.
0: 예, 예.
1: 아, 또 이런 인연이 또 있겠네.
0: 예, 예, 예.
1: 자, 애청자 짱 여사님께서 자 보조 MC 소개 좀 해주세요.
2: 어, 정희선 선생님. 좋은 노래 그리고 이쁜 두 가수님 곡이 참 듣기 좋구만요.
1: 아유, 덕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배진아 씨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자 이제 다음 노래 이제 서화순 가수의 노래 들을 거예요.
2: 네.
1: 두 번째 노래는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2: 네.
1: 아주 흥얼흥얼 거릴 수 있는 노래 같아.
2: 네 맞아요. 노래 딱 제목만 일구님이 들어도 딱 좋아하실 노래예요.
1: 흥얼흥얼 할 수 있는 노래인데 청취자 여러분 네. 노래 제목이 뭐냐. 홍이야 홍이야 홍이야. 홍이야 홍이야 이거 술 취해가지고 홍이야 홍이야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2: 어, 맞아요. 약간 뭐 그 술 취해가지고 뭐
1: 홍이야 홍이야?
2: 응? 네, 약간 술 취했을 때 기분 좋게 술 취한 그런 말인 그런 순 우리 말인데
1: 약간 완전히 뭐 꽈라 될 때까지는 아니고 네. 어느 정도
2: 알딸알딸할 때
1: 아, 맞아요. 거기까지
2: 맞아요. 그, 아, 일단 일군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노래.
1: 아, 나 요새 술 끊었어요.
2: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얼굴이 좀 좋아지셨더라고. 안색이 엄청 맑아지셨어요.
1: 자 그러면 서화선 씨의 노래 네. 역시 정희성 씨 자세 잡고 네. 홍야 홍야입니다. 그러니까 홍야 홍야는 뭐 의성어예요? 뭐예요?
2: 의태어입니다.
1: 의태어. 네. 어, 몸짓을 보여주는 거다. 네, 네. 홍야 홍야. 예 네. 좋습니다. 서화선 씨 노래 홍야 홍야. 자 기대를 갖고 들어보겠습니다.
2: 네.
1: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 제목이 재밌습니다. 홍야, 홍야.

0: 홍야 홍야 홍야 홍야. 잘 들었어요. 아주 애교 넘치는 노래네. 네. 자, 술 한 잔 사주세요. 홍야 홍야. 네. 자, 박인진 청취자께서 노래에서 중국 냄새가 납니다. 저도 딱 들을 때부터 홍야 홍야 시작할 때부터.
1: 네. 네. 약간 그쪽에
2: 전주부터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여보세요. 지금 네. 중국 얘기하는데 갑자기 거기까지 갑니다.
2: 약간, 약간 아라비안 그런 느낌 안
0: 그런
2: 들어요?
0: 그런 것도 있긴
3: 맞아요.
0: 있네요.
3: 네. 맞아요. 네. 네.
1: 노래가 좀 묘합니다.
3: 네. 네. 근데 저 음악하시는 제 지인분들이 전화가 와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0: 뭐라고요?
3: 우리가 같이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멜로디는 정희성 선생님 레벨 정도 돼야 나오는
2: 그거 맞지 맞지
0: 싸부님 칭찬하려고 알았어. 자, 뭐 혹시 뭐 중국 진출 염두에 든 뭐 정희성 씨 작품이요 어떤 거예요?
1: 뭐 잘 된다면 중국까지 갈 수 있다면 좋죠.
0: 예.
1: 제 노래 그랬었구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0: 그랬었구나. 네,
1: 이 노래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 노래 1위를 했거든요.
0: 오.
1: 뭐 이런 기적이
0: 네.
1: 우리 서하선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2: 잘 되기를 네. 바랍니다.
3: 고맙습니다.
0: 조만간 중국 CCTV 한번 출연해야 되겠네, 서하선 씨. 네?
2: 하선 씨 이번에 선생님께 두 곡 받으셨죠?
3: 네네.
2: 선생님한테 저가 한 곡 받았잖아요.
0: 네.
2: 근데 오늘 오면서 차희 선생님께서 빠른 노래를 한 곡 더 주마 이러셨어요.
0: 와, 공평하게 하겠다.
3: 너무 축하드려요.
2: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0: 자, 이번에는 5186님 서하선의 홍야홍야 노래 감상평.
3: 와, 충겨워요. 노래 좋아요. 네.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2544님. 작곡가 정희송님 대단하십니다. 자기의 생각을 유명한 가수님들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는 그게 너무 이제 대단하시다고.
0: 네. 네.
3: 소리님께서 사람 살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전주 누나님께서 홍야홍야 춤추고 싶어 좋아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6666님께서 네. 두 분 모두 노래도 잘 부르시지만 미모가 너무 뛰어나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데 눈을 못 떼겠어요. 40대 중반 여성 팬인데 너무 부럽네요. 네, 고맙습니다.
0: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자, 뭐 미모까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칭찬해 주셨고. 자, 이제 두 번째 배진아 씨 노래 들어볼 차례인데
2: 네.
0: 배진아 씨는 정희성 씨한테 아까 한 곡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2: 네네.
0: 그러면 뭐 다른 노래 부를 게 딴 거 어떤 거 할 거예요?
2: 선생님께 이번에 받은 노래 어디 한 번이 제 노래 11번째 곡이거든요.
0: 네.
2: 제가 발표한 곡이 이미 10곡이 넘게 있어요.
0: 그렇구나.
2: 아. 예, 그 중에 한 곡.
0: 어.
2: 네, 선생님께서는 다른 작곡가 선생님이 노래 부르는 걸 안 좋아하시지만 오늘은 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 아니, 제가 한 곡.

0: 밖에 안 줬어요.
1: 원래는 그 이혜리 씨 아이즈화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수가 자기 노래를 홍보하는데 예. 굳이 뭐 남의 노래를 해야 되겠는데 예. 내가 안 만든 노래라도 신화야 해라.
0: 제가, 아 좋아요.
1: 제가 양보했습니다.
0: 내가 작곡한 노래는 아니지만 네. 네. 그래서 어떤 노래?
2: 공정식 작곡가님의 네, 계절 끝에 달린 인생이라는 곡입니다.
0: 계절 끝에 달린 인생.
1: 신화야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작곡가인데.
2: 근데 정말 저 항상 공정식 선생님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이 저렇게
0: 어느
2: 하시는데요.
0: 분이시라고요?
2: 그 부처 같은 인생 작곡하신 공정식 선생님.
0: 공정식 선생님.
2: 네, 근데 선생님 정말 두 분 친하시거든요. 근데 저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0: 말만 저렇게 한다.
2: 모르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왜 저런 농담을 하시는지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0: 친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있지.
2: 친하기 때문에 편하기 네. 때문에 가능한 멘트가
0: 좋아요. 그러니까
2: 아닐까.
0: 그러니까 계절 끝에 달린 인생인데 네. 노래 설명을 좀 해주고 청취자분들 네. 들려주시면.
2: 공정희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정통 트로트를 하나 해라. 그래도 트로트 가수가 정통을 잘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0: 그렇죠.
2: 그래서 맞는 노래를 저한테 만들어주셨는데 네. 그냥 부족하더라도 만족하면서 웃으면서 살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0: 근데 가사입니다. 계절 끝에 달렸다는 게 뭔 말입니까?
2: 저도 그 부분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선생님께서 작사를 하셨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이렇게 계절 넘어가면서 아쉬움이 남잖아요. 예. 그런 인생도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그 아쉬운 것을 강물 흐르듯이 흘려보내고
0: 좋네.
2: 예, 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해석이 더 좋았어.
2: 예, 네, 저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0: 좋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배진아 씨의 노래 들으면서 해석을 해 주시길 바라고 배진아가 부릅니다. 계절 끝에 달린 인생. 박수. 문자 많이 부탁합니다.

0: 야, 배진아 씨. 계절 끝에 달리는 거. 아유, 아주 열창을 해주셨네. 자리 앉아주세요. 잘 들었어요, 배진아 씨. 네. 야, 계절 끝에 인생에 달렸다. 뭔가 이렇게 마디마디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그런 인생을 얘기하지 않나. 또,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희성 작곡가님은 이 노래?
1: 저는 제 노래 외에는 인정 안 합니다.
0: 공정식 작곡가님, 아, 신나다 그랬는데 괜히 하는 소리 같고.
2: 너무 친하신데.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노래 잘 들었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 좀 하고, 우리 저 정희성 씨의 제가 아까 니미오라는 노래는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파블로 PD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막 그러더니, 끝곡으로 틀어보겠대, 조금 이따.
2: 와.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하여튼 저 두 분, 세 분 다들 고생하셨고,
2: 네.
0: 서화선 씨 오늘 보조 MC로 약간 좀 취업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떠셨어요? 보조 MC 해보니까?
3: 장기 취업하고 싶어요.
0: 장기 취업?
3: 네.
0: 아, 목소리는 딱 좋아.
3: 저 잘 맞습니다.
0: 아, 목소리는 딱 그 이 저녁에 그 CBS의 뭐 배미양 씨 비슷한 그런 목소리 컬러도 나오고 그러는데
3: 네.
0: 여기서 한번 할래요?
3: 좋죠. 네. 의자가 딱 맞네요.
0: 출연료는 안 줘요 여기.
3: 아, 괜찮습니다.
0: 그럼 괜찮아요?
3: 열정 페이. 홍영에 많이 틀어주시겠죠.
0: 배진아 씨는 어땠어요?
2: 네, 아우, 4년 전에는 제가 대결하러 나와가지고 좀 긴장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노래를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그 4년 동안 또 배진아 씨도 많이 성숙해지신 것 같고요.
2: 열심히 했습니다.
0: 그죠?
2: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래요.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
2: 전혀요.
0: 아, 전혀? 네, 뭐? 그냥 제가 그런가, 그래요. 한마디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
2: 아, 그게 안 돼요, 성격이.
0: 자, 우리 서화선 보조 MC. 마지막으로 네. 저 문자, 저 빠블로가 올려놓은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3: 네, 근데 배진아님 노래하실 때 문자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2: 감사합니다. 네,
3: 시간상 최석신님 것만.
0: 네.
3: 배진아님, 음악 너무 좋아요. 자체가 꽃인데 꽃 한 송이 더 가져오셨네요.
2: 의상이.
0: 네, 블라우스에 장미꽃을 인쇄 갖고 오셨구나. 네.
3: 이현진님, 마산에 있기엔 너무 아까워. 그냥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게 잘 어울릴 듯.
2: 아, 네.
0: 마산에서 활동을 하십니까?
2: 아, 집이 마산이고요. 네.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서울에 와 있습니다.
0: 아, 네. 그러시구나. 마산에서 여기 올 때는 뭐.
2: 차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0: 마산에는 아직 KTX.
2: 무슨 말씀이세요? 창원 씨.
0: 아, 창원?
2: 네, 마산 해원구에 저희 집 앞에 바로 KTX 마산역이 있습니다.
0: 아, 네, 예,
2: 오래됐어요.
0: 네. 아, 맞아요. 옛날에 제가 그 주례로 창원 갈 때 KTX 타고 간 적이 있어. 창원 다음이 마산인가요?
2: 특례시예요. 네.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됐잖아요. 2010년도에 예.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0: 큰 도시가 됐다고요?
2: 네. 인구 100만 도시인데 왜 그러세요?
3: 사과하세요.
0: 모르니까 그런 거지.
3: 최일구님 네. 사과하세요.
2: 아,
0: 죄송합니다. 마산 창원 시민 여러분께 몰라서. 아. 자, 이제 정희성 작곡가도 좀 인사를. 오늘 어떠셨습니까? 간만에 이제 나오셨는데.
1: 아, 참 좋네요. 미인 두 분이 앞에 앉으시네.
0: 네. 청취자 여러분께 얘기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1: 두 사람이 제가 만든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니까.
0: 네.
1: 작곡가로 행복했고.
0: 그래요.
2: 네.
1: 참 나는 행운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자, 앞으로 청취자분께 얘기해 주시고 네. 끝곡으로 이제 니미오 정희성 씨의 노래를 들을 건데
1: 네.
0: 이미 떠난 그런 상황이죠.
1: 이 어머니예요. 이 노래
0: 아 연인이 아니고 엄마입니까?
1: 네. 이 노래 님은 어머니입니다.
0: 아 삼척이 고향인 우리 정희성 작곡가의 네. 어머니
1: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0: 나는 애인 얘기인 줄 알았어요. 엄마구나.
1: 네.
0: 자 그러면 정희성의 엄마를 그리워하는 님이요.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감사합니다. 최고다? 내가 최고다!
2: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해안 지역에는 강한 너울이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4.2도입니다. 북부간선도로 묵동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 구간은 양방면에서 밀립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녹천교 지나 상계교까지 어렵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수분기점 방면 홍제램프에서 홍제문 터널 입구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신천 부근 4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2일대 속도가 떨어지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오산 진출로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신갈 분기점 일대로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TBS 4시에 발견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의 뜨겁게 미치다. 저는 공연예술 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 코리아에서는 화제 뮤지컬과 연극을 출연 배우와 함께 창작진 또는 제작진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와 최승현 뮤지컬 평론가 조주연 기자가 인터뷰 함께 참여했고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의 음악감독을 맡은 김성수 음악감독과 유미 역할의 티파니 영 배우가 함께했습니다. 창작 뮤지컬이 무대 오르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김성수 음악감독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1: 저희가 자주 겪는 일이긴 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아라고 생각한 시점이 와요.
2: 아, 그렇죠.
1: 좌절하고.
3: 오더라고요.
1: 와요. 그리고 저희 공연 올리기 직전에도 오고.
2: 아니,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사람들과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날 때가 있다고요?
3: 네, 5일마다 와요.
1: 네.
3: 와우.
1: 근데 저는 그, 저는 저희가 가진 필연인 것 같아요. 필연이고 죽을 때까지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라고 확신이 가는 순간 저희는 밑바닥으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3: 맞습니다.
1: 그래서 자신을 의심을, 그러니까 그건 자신감이 없는 건 좀 다른 문제.
2: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근육이 생기면 모든 게 잘못됐을 거야 할 때 좀 침착할 수 있어요.
3: 이 작품을 하면서 정말 제 인내심이
1: 그렇죠.
3: 이렇게
2: 크구나라는 걸.
1: 그렇죠.
3: 네.
1: 근데 그건 확실히 쌓이면 내공이 쌓이긴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시점에 조금 또 위기가 왔죠. 근데 그 위기는 뭐 이유 없이 와요. 모든 일이 누군가의 책임이 있진 않거든요. 그냥, 그냥 우리 농담삼아 아니면 그 쉐드 해본.
2: 근데 너무 아침.
3: 뭔지 알죠? 저 근데, 5일마다 갑니다. 제가 이걸 왜 부르고.
1: 맞아요.
3: 제가 이걸 왜 하죠?
1: 이거는 어떤 작품?
3: 제가 하는 게 맞나요?
1: 제가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광화문 연가 5연이거든요.
3: 네.
1: 4연까지도 그랬어요. 5연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5연 의 위험이다. 다들 너무 편안해서
3: 그런 다섯 번까지 참아보겠습니다.
1: 세 번이면 괜찮고.
2: 근데 30판까지는 어쨌든.
1: 근데 이제 그런 시점 왔을 때가 몇 번 있었죠. 그럴 때 이제 파니, 우리 파니시라고 부르는데 에이. 티파니 뭐 또 다른 배우님들 뭐 유리아 누구 누구 최재림 군에게 앉아서 있다가 약간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근데 그때 재림이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 감독님 하실 거야. 귓속말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또 이슈가 있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저는 바들바들 떨었죠. 겉으로는 약간 그렇지. 속으로는 큰일 났다. 이제 집에 와서 해결하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에너지는 좋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에서 관객들이 편하게 보면 볼수록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무대에서 아니 어떤 사진 모델들은 포즈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아름다운 사진이 나온다고
3: 맞아요.
1: 생각하거든요.
3: 맞아요.
1: 그래서 무대에서 배우들이 편안해 보이는 건 그만큼 불편한 걸 거쳤다는
3: 맞아요.
1: 얘기거든요.
3: 맞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이제 유미 같이 이렇게 밝은 작품일수록 그런 텐션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저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죽어나가고 이런 작품은 오히려 해소가 돼. 그런 거는 많잖아요. 대한민국.
2: 배우님 그래서. 표정이 약간 파노라마가 지나가는데
3: 사실 약간 동공지진이에요.
1: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미의 세포들 그다음에 티파니 씨 다른 배우들의 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그 감정을 해소하는 작품들은 차라리 나아요.
2: 오히려.
1: 근데 이렇게 어떻게 밝고 이제 해소를 다른 방식으로 그다음에 특히 유미는 캐릭터가 안 나오는 자리에도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 없는 순간 캐릭터에서 마지막 맞아요. 순간에는 발전하고
3: 침투력도 발전했습니다.
2: 아, 침투력.
3: 신의 침투력.
1: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나 배운 게 그런 잔잔한 작품일수록 그 실제 그 물 밑에서 발은 엄청나게 치열하게 휘저어야 돼요.
2: 이해돼요.
3: 네. 제가 갑자기 입박스에서 등장하고 입박스에서 그렇죠. 등장하고 되게 그런 게 많잖아요.
1: 바뀌어서 나와야 돼. 네.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무대에서 바뀌는 과정이 없이 바뀐 채로 나와야 돼.
2: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네.
4: 이것을 네. 저희가 전문용어로 자가발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뒤에서 자가발전하고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변화의 포인트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나와서 실제로 구현하진 않지만 이 안에서 이미 그것이 네. 구현된 상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2: 그래야 몸짓이든 네. 실제 언어든 네. 다 전달이 되니까. 네.
4: 뮤지컬은 변화거든요. 변화. 아하. 변화가 없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고 이게 아무런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거든요. 네. 그 변화에 대한 것인데 이 변화를 뒤에서 만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5: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네. 이제 느껴져요. 네. 너무 당연하게 유미가 성장하고 있구나 단단해지고 있구나를 관객석에서 느꼈는데 그게 사실 그 장면 무대 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계셨기 그쵸. 때문에 우리가 전혀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하고 유민 성장하고 있지.
2: 근데 거기에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됐으니까.
5: 그러니까요.
2: 잘하신 거죠.
1: 쉽게 말해서 보통 다른 작품들은 또는 다른 배우들은 무대에서 다른 배우들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파니 씨가 한 거는 아무 에너지도 안 받고 백스테이지에서 있다가 그 상태로 와야 되는 거죠.
3: 그래서 저희가 일막에 진짜 흥이 제대로 오르는 넘버가 있죠. 네. 저는 계속 슬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너무 신나는데 너무 놀고 싶은데 아니야 난 지금
2: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다음에
3: 이제 이 일막의 결말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 일본부가 노래를 할 명분을 만들어줘야 그렇지. 되는데 그래서 계속 슬픈 그렇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몸은 또 흥이 나.
4: 이경욱 배우님이 또 얼마나 잘하십니까.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에서 유미 역할의 뮤지컬 배우 티파니 형과 음악감독으로서 함께 참여한 김성수 음악감독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티파니 배우가 무대 뒤에서 자신은 다음 씬을 위해서 슬픈 생각을 하면서 감정을 잡는 자가 발전을 해야 하는 시점에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무척 즐거운 넘버인 응큼 파티라는 곡인데요. 응큼 역할 세포의 이경욱 배우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0: 듣는 분들은 너무 즐겁다고 해서 저희는 그 피로감이 다 사라지기는 하지만 아, 계속 매일매일 그리고 새로운 거를 계속 찾아야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집에
1: 맞아요.
0: 가서 아 이제 눈물이 안 나는데 눈물 버튼을 좀 만들어 봐야죠. 집에 가서 그 에디 레드메인 나오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진짜 슬픈
2: 네,
0: 영화.
2: 네, 네, 네, 네.
0: 아, 두 번 다시 나의 뭔가 관절을 못 쓰는 슬픔은 어떤 슬픔? 아. 그거를 장착하고 은근 파티에서 뒤에 그걸 생각하고 있다. 저 그러고 있어요.
3: 그리고 또 관객분들이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아까 감독님께서 최대한 편안하게 이렇게 자율성 보장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는데 음역대가 편안하지 않다.
2: 맞아. 맞아.
3: 이거 얘기해주세요. 이거 얘기해주세요.
4: 그렇죠. 솔직히.
0: 맞아. 제가 말하면 그냥 컴플레인으로 들을 수 있어요.
4: 솔직히 제 책임은 아닙니다.
0: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음역적으로 굉장히 높다.
2: 맞아.
4: 사실은 힘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음역대를 작곡가님 써오 실 때는 네. 다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이제 잘 구현하고 배우들이 잘 소화할 수 있게 이제 서로 이 중간 다리를 놓는 게 제 입장에서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이럴 때는 통역자 역할을 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음역대가 굉장히 높은데 높은 만큼 티가 좀 안 나요. 사실은.
1: 티 나던데.
0: 나요?
1: 티 나던데. 아니 워낙 잘하셔서
4: 이게
1: 괜찮지만.
4: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그것들이 살아 숨쉬기 전에는 티가 덜 나네. 좀 애를 써야 되네. 보통은 이제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빵 그렇죠. 터지면 대비가 되니까. 근데 얘는 이제 위에서 계속
0: 자유로 심장이 뛰어.
1: 여기서부터 꽂혀. 이렇게.
4: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배우들의 연기가 더해졌을 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결론은 티가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연습할 때는 좀 힘들다. 좀 힘들다. 좀 티가 안 나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죠.
1: 그 정도로 배우들이 너무 잘해내고
0: 있는 거죠.
4: 그거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는 저는 이제 편곡을 하고 난 뒤에 숟가락 잘 올렸다. 이제 그런 지점인데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과정이.
1: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배우님.
4: 그렇죠. 쉽지는 않았어요.
1: 한숨이 먼저 나오는.
0: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곡을 쓰는 사람, 저도 곡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 구성과 이 코드 진행을 이해하니까 그냥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4: 맞아요.
0: 그러니까 이 가사가 이 음에 얹어져서 전달되는 것도 이해가 되고
1: 네.
0: 그래서 그냥 수용하고 다 하게 되죠.
1: 네.
0: 그리고 워낙 저 현장에 너무너무 정말 선배님들이
1: 그쵸.
0: 보컬리스트들 진짜. 어버 보컬리스트들이
1: 맞아,
0: 모여 있어서
1: 맞아.
0: 저는 그냥 매일 연습할 때 그냥 선배님들 보고 관찰하고 노트 써가기 바빴어요. 그래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편을 듣고 계십니다. 유미 역할의 뮤지컬 배우 티파니 영과 김성수 음악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들으신 곡은 티파니 배우가 언급한 최고의 실력을 지닌 뮤지컬 배우 최재림 배우가 노래한 견습세포 109의 넘버인 1019 리프라이즈였습니다.
1: 네, 정말 대단한 보컬리스트들이 앉아있는
2: 진짜요.
1: 네, 작품이어서
3: 한 분 한 분 다 너무 잘하시는 분이셔가지고
4: 순종도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1: 멋있다.
5: 멋있다. 그리고 그게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저도 이제 곡을 쓰지만 제가 어쩔 때 곡을 써갔을 때 이 곡이 이렇게 되네 하면서 표정 관리가 그게 굉장히 아니, 그런 거보다 약간 숟가락 잘 올렸다 아까 얘기한 이 배우들이 이 곡을 이렇게도 만들어주네.
1: 그렇지, 그렇지.
5: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써갔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너무 이제 파니 씨 포함해서 너무도 뛰어난 배우들이 만들어주신 게 막 물론 작곡가님도 너무 잘 써오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얘기 중에 그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재림 배우하고 호 얘기를 또 가끔 하거든요.
1: 네, 에드가 알란 포.
5: 그래서 그 노래들 얘기하면 난 못해. 너무 힘들어 난 못해 이런데 사실 제일 잘했잖아요.
1: 맞아요.
4: 그 넘버들이 진짜
5: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도 안 믿으시면 돼요. 너무 쉽게 하셨어요.
6: 아니 저는 재림 오빠랑 나름 그래도 두 시즌 이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오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처음
1: 근데 오빠도 본인도 신기한 게 저희가 1번 끝나면 저는 한 7분 연속으로 올라와야 되고 오빠는 7분 동안을 그 마지막 1막 리프리즈를 불러줘야 되니까 끝나고 둘이 동시에 이렇게 계단 터벅터벅터벅 내려오는데 오빠가 진짜 힘들다. 제 오빠 입에서 힘들다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5: 근데 정말 티를 안 내요.
1: 네. 정말. 티는 안 날
5: 그렇죠. 우리는 알아. 우리는 알죠.
1: 알죠. 알죠. 알죠.
6: 신기했어요. 맞아요. 오빠가 힘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5: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연을 보실 때 배우들이 힘들었다, 우리가 힘든 과정을 거쳤다, 이것들이 결코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6: 맞아요.
5: 그리고 이제 보고 즐겁게 보시는 동안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거긴 하지만 어떤 즐거우니까 즐겁겠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파니 씨도 그렇고 재림 군도 그렇고 이제 3학년 올라가면 비교적 쉽다라고 느껴진 지점이 올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힘드실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원히 힘들 거다.
6: 그냥 영원히 힘든 걸로 맞아. 받아들였어요.
1: 네. 이야.
6: 그냥 계속 힘들고 나만 더 발전하면 됐다.
5: 돌산에 매달린 프로메테우스 같은 다음날 또 한 번 심장을 쪼아먹히고 다음날 또 하고 그렇죠.
3: 배우들은 최전선에 서 있잖아요. 작품의 최전선에 서 있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어쨌든 본인이 구현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배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의심과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 배우들의 그 구현력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독 포지션에 분들이 계신 거거든요. 보고 있으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다 이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미시적인 순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엄청난 고민 끝에 거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0: 이쯤에서 좀 궁금한데 우리 뮤지컬 창작진을 보았을 때 작가, 작곡가 그리고 이제 음악감독 이런 뭐 연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많이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음악감독을 꿈꾸는 분들이 지금 저 넘버스와 함께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5: 저는 음악감독도 좀 다양한 층위가 있어서요. 본인 편곡을 하느냐 아니면 본인은 주로 라이센스 뮤지컬 해석하는 음악감독이 되느냐 아니면 창작을 하느냐 뭐에 따라서 굉장히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것들은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들이고 나를 따르라는 태도는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착각하면 아까도

0: 근데 저는 완전한 팀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1: 그렇죠.
0: 네. 이거는 선수와 코치 또는 파트너십이고 모든 정말 저 택할 때 저는 반대로 감독님들의 작은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왜 라이트 디자인을 이렇게 했을지, 세트 전환을 왜 이렇게 시켰을까라는 다 같이 연계하고 호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 아, 근데 진짜 처음 봤어요. 프로듀서로서의 그게
3: 그쵸?
2: 지금 있어요.
3: 이런 이야기 한 번은 처음 봤어.
0: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같이 하고 저를 이제 제가 대표로 그냥 그 세 시간을 책임지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이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저한테 녹여냈었을 때 더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절대 네, 다 같이 연기하고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어서
3: 정말
0: 다 같이 오늘도 어디 한판 떠서 승리해보자 이런 그렇지, 마음으로 그렇지, 저는 그렇지. 저희 팀이랑 항상 공연을 해서 네. 네.
3: 그러면 지금 음악감독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꼭 네. 기억해 주셔야 될 게 티파니 배우와 같은 좋은 배우를 만나면
4: 되죠. 명쾌하네요.
1: 그 뮤지컬을 연습하다 보면 음악 런이라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음악만 가지고 런을 도는 순간이에요. 예, 음악만 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그게 잘 굴러야. 그러니까 시트 프로프. 이 음악 런이 잘 굴러가야 뮤지컬이에요. 만약에 음악 런이 잘 안 굴러간다거나 뭔가 더 덧붙여진 느낌이 든다거나 하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 지점이. 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음악 감독입니다.
3: 하나 더 붙이면 저 UMN 세포들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 퀘스천 마크 뜨는 시점들이 어느 시점에 온 적이 있어요. 몇 주 뒤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근데 그거는 이제 창작진의 계획하고 상관없이 올 수 있는 거라서 그때 저희가 아까 얘기한 시치 프로브 말고 음악 론을 한번 갔어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앉아서 쭉 가니까 이제 약간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분기점이 그때 이제 연출님이 저한테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1: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배우들이 부르는 넘버가 공연의 흐름과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존재가 바로 음악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넘버는 사실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서 드라마가 잘 전달되고 있는가, 이 말에서 캐릭터가 잘 표현되고 있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 넘버에서 잘 전달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조율하고 만들어내고 톤 조절하고 배우랑 여긴 이렇게 불러야 되고 저긴 저렇게 불러야 되고 소통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음악 감독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케스트라 그리고 밴드 이 파트하고도 이제 음악 감독이 음악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가령 이 부분은 리버브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전자음악 소리가 들어가야 돼. 사운드적으로 뭐가 필요해.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예, 파트에 있는 분이 또 음악 감독이죠. 전체적으로 이 공연에서 음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굉장히 다층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실력이 아주 사실 출중해야 되고 뭐 악보를 읽는 눈, 인문학적인 역량, 공연 전체를 총괄하는 눈, 거의 연출과 비슷한 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예,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5: 그라운드 컨트롤 투 메이저 톰. 지금 흐르는 곡은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의 음악 감독인 김성수 감독께서 신청한 곡인데요. 데이빗 보위의 스페이스

0: 건데요. 그러니까 배우님뿐만 아니라 제작진이나 창작진이 오셨을 때 창작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저는 뮤지컬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더 많은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역할을 해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네. 뮤지컬 생태계 더 건강하게 만드시려면 많이들 유입되셔야 합니다. 네. 오십시오.
1: 네. 예, 예, 예. 멋진 공간들, 멋진 분야들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2: 사실은 피트에 있을 때는 저는 그런 짜릿함이 있긴 있어요. 관객과 그렇죠. 무대 사이를 통역하고 있다.
0: 연결.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사실, 재밌어요. 하세요. 할 수 있어.
3: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그리고 그 지휘하시는 음악 감독님마다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로 이미 소통의 맞아요. 어떤 방향이 결정이 돼요. 맞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등으로 다 보여요. 등으로. 등으로 말하는 사나이. 네,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저는 그게 배우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하루하루가. 네. 너무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자존감 또 자존감이
5: 아까 티파니 배우님께서 세포들 넘버를 많이 이렇게 따라한 적도 있다라고 하셔서 혹시 유미의 넘버 말고 세포의 넘버 중에서 좀 탐났던 넘버가 있으신지
1: 정말 다 탐나지만 그리고 이제 신나는 이 흥으로 따졌을 때는 은금세포의 은금파티가 빠질 순 없지만 저는 보면 볼수록 사실 그 이막에 사랑이라는 그 109 세포와 사랑의 듀엣 넘버가 있어요. 그 시작되는 멜로디 라인부터 사랑 없는 그리고 109가 들어가는 그 알아 당신의 선택 유미를 위해 썼던 선택 틀린 것 없어 이 멜로디 라인이 사기예요.
0: 아 너무 좋아
1: 정말
4: 너무 좋은데요.
5: 음색도 너무 사기예요.
1: 아 진짜
0: 잠깐 불러주세요.
1: 그래서 저 맨날 좋아, 뒤에서 정말.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틀린 것 없어 나는 믿어 너의 사랑 나의 사랑
5: 저는 뒤에서 아 나도 이거 부르고 싶다. 어디선가 화음을 넣어드리고 싶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편을 듣고 계십니다. 유미 역할의 뮤지컬 배우 티파니 영과 김성수 음악감독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방금 티파니 배우가 정말 좋은 곡이라 언급했던 바로 그 곡 사랑이라는 넘버를 유리아 배우와 정태군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이제 그109 리프라이즈 때 유미야 기다려 반드시 나올게 이런
1: 스위트라이.
2: 너무 좋다.
3: 음색 너무 좋다 진짜.
0: 저는 부를 수 없지만
2: 그렇네.
0: 근데 듣는 저로서는 그리고 또 보컬리스트로서는 와 멜로디 라인이 정말 사기예요. 109 노래들은. 그리고 그 이막에 하나의 우주라는 곡이 있는데 딴딴딴 딴딴딴 근데 저는 그게 약간 다시 만난 세계로 들렸거든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109 넘버를 너무 타면 됐어.
1: 아, 그렇구나. 아,
0: 나중엔 내가 109. 네.
3: 제가
4: 볼 때.
3: 대표님 듣고 계시죠?
0: 그러니까 한번 해볼 거야. 네.
3: 할 수 있죠, 109.
1: 그럼요.
0: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5: 저는 이 대본을 봤을 때, 2막의 엔딩 넘버, 융의 세포들. 그 마지막에, 사랑을 알아보고 109의 이름을 찾고 그리고 이 모든 세포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 스스로 안정을 줄 수 있고 선택을 이제 걸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그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장면이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있는 장면과 넘버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모르겠고 그 고민하던 날들마다 이제 제가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뭐가 그렇게 고민해? 아, 다 모르겠고 일단 2막 엔드 때문에 저는 이거 합니다. 근데 첫 공 때 보러 왔는데 와 2막 엔딩은 정말 티파니가 너무 좋은 넘버를 이제 배우로서 챙겨갈 수 있는 이거 내 장면이야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어서 유미의 세포들의 엔딩 그 장면을 저는 너무너무 아끼고 점점 많아져요. 이렇게 숨참고 눈물이 너무 많은 분들이 울고 있는데
1: 맞아.
5: 너무 신기하고 맞아. 힘이 대단한 장면이어서 저는 그 엔딩 넘버가 너무 소중해요.
4: 더, 그러니까 초반에 했던 것과 그리고 해 나가면서 내가 무대 위에서 새롭게 장착되는 뭔가도 있잖아요.
5: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짜여진 틀로 계속 전달을 해야지라는 그 뭔가 도면으로 가고 있다면 이제는 관객이 만들어주는 저희의 장면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 관객 덕분에 만들어지는 모먼트들로 밀고 나가니까 더 재밌고 뭔가
4: 그쵸.
5: 연결되어 있는 그 짜릿한 뭔가 이 순간이 지금 말고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We are alive everybody 맞아. 이 기분이 너무
6: 세상의 주인공 한 명이거든요. 유미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미예요.

0: 방금 들으신 곡은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가운데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는 넘버죠. 하나의 우주라는 제목의 넘버를 견습세포 109 역할을 했던 정태군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1: 저희가 일반적 브로드웨이와 다르게 저희 프리뷰 기간이 한국 없잖아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창작을 하고 저희가 이제 창작을 맞아. 하고 난 다음에 배우들이 체화돼야 관객들의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신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근데 또 우리나라의 특성은 초반에 그 에너지가 있어요. 살아남겠다는 그 에너지 때문에 저는 힘이 있기는
3: 계속 저한테 너는 할 수 있어 이러고 만들어낼 수 있어
1: 우리 해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국의 뮤지컬 시스템은 초반에 보셨으면 뒤에도 보시는 맞아요. 게 훨씬 더
2: 달라져 있어요. 아. 깊이감이.
1: 그래서 이게 진짜. 잘못 받아들이면 공연을 계속 바뀌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프리뷰 기간도 없고 이런 시스템 그치.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묘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저는 그래서 프로덕션에서 관객들을 관객 세포라고 칭하시는
3: 맞아요. 게 맞아요.
4: 너는 너의 세포들 하는데 정말 관객 세포도 세포고
3: 그쵸
4: 덕분에
3: 그렇죠.
4: 이 순간이 빛나는 거고 막 이러면서 재밌더라고요.
2: 근데 그럴 때 관객들도 공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는 나의 세포들이라고 유미가 딱 부를 때 관객들도 그 씬 안에 쏙 들어가면서 유미를 느끼지만 나도 그 자신으로서 힐링을 또 받고 이렇게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관객을 세포라고 호명하면서 이 관객들조차도 유미의 세계를 함께 구성하는 그치, 그치. 그런 존재들로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공연의 묘미인데 라이브니스 예, 이것의 묘미인데 이 자체가 또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훨씬 두꺼워진다고 생각해요. 공연이.
5: 근데 저 살짝 아까 또 남편 이야기를 하셔서 궁금한데 저는 의외로 그 우리 변요한 배우가 파반네라는 작품을 하고 그 작품을 보고 나서 와 저분이 저렇게 음악적인 무언가가 강렬하셨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이제는 한 달 정도 있다가 결혼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거가 아니었을까? 서로가 그러니까 좀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연기를 하시는 데서 또 남편분의 어떤 그 우리 형부의 소녀시대 멤버들의 네. 형부의 어떤 도움이 있었겠지만 전 거꾸로 변요한 배우의 어떤 음악적인 감수성에도 우리 파니 씨가 뭔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어떤 소통을 주로 많이 하세요?
4: 너무 음악적인 사람이고 저는 반대로 너무 연기를 분석하는 사람이어서 네, 서로 되게 그 시너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피아노에 기타에 네, 그리고

0: 배우가요?
1: 작품.
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했었죠. 네.
1: 그래서 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요.
3: 네.
1: 그래서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음악적인 그런, 연기를 봐도,
2: 네네네.
1: 톤이나,
2: 맞아요. 멜로디 이런 리듬감이 되게 있어요.
1: 너무너무 네. 재밌어.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되게 뮤지션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2: 그렇군요.
1: 요소들이 많고, 네. 저는 반대로 영화를 진짜 많이 보고,
2: 분석하면서.
1: 네, 그리고 책 보는 거랑 대본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오히려 되게 서로, 네, 오히려 제 음악 들어주고 있고, 저는 대본 보고 있고, 새로운 대본들 들어오면 막, 먼저 같이 보고 있고,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연기는, 연기는 길게, 오래오래. 이게, 음악은 되게 어릴 때 접하게 되잖아요. 팝 여가수라는 꿈.
3: 맞아요.
1: 근데 제가 본 영화, 뮤지컬들은 다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의 뭔가 집념, 뭔가 이런, 다 생기고 나서 하는 캐릭터들을 저는 접하게 됐기 때문에 그럼 좀 더 성숙된 작품들을 하고 싶은 저로서는 이제 시작이고 막 이렇게 한 캐릭터 한 캐릭터 뭔가 저도 이제 공감하고 디자인할 줄 아는 타이밍에 연기를 시작한 거에 되게 감사합니다.
2: 저는 유미의 세포들로 지금 우리 티파니를 만났지만 앞으로 함께 할 뮤지컬 작업들이 네.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0: 기대도 안 돼요.
2: 진짜. 네. 네.
3: 지금 있는 세포 말고 혹시 추가할 수 있는 세포가 있다면 아니면 지금 딱 느끼셨을 때 두 분의 몸 안에서 가장 활동적인 레이저 세포는 어떤 것일지.
2: 지금 이 순간.
3: 네.
4: 그래서 다음 시즌에 음악하는 사람 세포 하나 나오면 좋겠다. 플룻 부는 세포.
1: 재밌겠다. 아, 다행히 지금 뒷북이, 뒷북 세포가 이 스네어 드럼을 맞아 나오는데, 그것도 재밌긴 한데.
4: 맞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플룻 너무 좋고.
1: 플룻 세포? 플룻 세포 웃기겠다.
2: 연주자 세포. 네네네네.
1: 저는 이게 공연을 하다가 보면 너무 좀 스테어 딱딱해질까봐 다시 그 제가 웹툰 캡처해놓은 장면들을 다시 꺼내보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요즘에 보면서 네. 저를 웃음을 주는 세포가 개우바 세포거든요. 근데 개우바 세포가 조금 웃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사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뭔가 판을 또 흔들 수 있는 또 강렬한 세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 괜찮다.
1: 개우바 세포 추천합니다. 네. 개우바 세포!
2: 뒷북처럼
0: 오바지
2: 대사도 벌써 나와요.
1: 네. 벌써 재밌을 것 같은데
2: 그때 이제 유미 개우바 한 번씩 보여주면 거기에서 약간 좀 호빙 요소를 낼 수도 있고
1: 그래서 욕심이 나나봐요.
4: 너무 재밌겠다.
2: 네.
1: 유미를 연구하면서 정말 저도 모르게 집에 있는 모든 줄무늬 옷이 다 제 방에 와 있고 심지어 강아지한테도 줄무늬를 입혀주고 있고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에 보면 유미가 맨날 뭔가 먹고 있어요.
2: 맞아요.
1: 그 유미 메뉴에 맞춰서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떡볶이 먹고 있습니다. 찹쌀 도넛 뭐 정말 그거에 맞춰서 정말 좀 동기화 되어 있고 제 리액션마저도 되게 웹툰스러운 거예요. 뭔가 박자가 한 두 박자 느리거나 그래서 유미를 디자인하면서 다행이다. 뭔가 조금 싱크가 맞아가고
2: 맞는다.
1: 있다. 그리고 제일 고민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K 직장인 이 평범한 32살의 여성 맨날 똑같고 지루한 일을 하는 여성 그래서 제가 그 시즌 이제 저희 연습하는 시즌에 사실 은행을 많이 갈 일은 없어졌는데 일부러 은행을 조금
2: 가보셨어요?
1: 그냥 업무 보러 그냥 가서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 가서 사실 좀 30대인 여성분들을 많이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나 뭐 뭔가 뭘 하고 있을 때도 되게 어떤 따분한 표정이 있나? 또는 즐거워하는 표정이 있나? 또는 꾸민 분들도 있고 안 꾸민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K 직장인을 공감하려는 뭔가 그 고민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30대가 돼서 20년 근무를 나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저 또한 이제 마감이라는 게 있고 팀 구성을 해야 되고 앨범을 낼 때 믹싱에 3차 안에 다 끝내야 되고 마치 편집해서 세상에 오픈하는 것처럼 저는 나름 나 나름대로 되게 직장인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토닥여주는 순간이어서 티파니가 어떻게 K 직장인을

0: 왜? 아니요, 저도 직장인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들 다 마감을 거쳐서 다 컨펌을 해서 팀들과
1: 그렇지.
0: 소통을 하고 그거 다 어쨌든 그 체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아, 나도 직장인이네. 아티스트도 뭔가 어릴 때는 화려한 그런 팝 생활할 때는 만들어지고 있겠지만 저의 연차가 되니까 저도 그냥 직장인이더라고요.
2: 나 김유미.
3: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티파니 영 배우가 유미 역할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들어보셨는데요. 무대 첫 장면 김유미 역할로 티파니 영이 부르는 첫 곡인 주인공을 직접 들어보시죠.

0: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희가 파니한테 지금 빠며들고 있어요. 빠며들고 있는데 네. 그 앞서 제가 티파니 소개할 때 잠시 언급한 것처럼 그러니까 소녀시대 티파니에서 이제 또 솔로로 또 그리고 그 전부터 어떤 음악 그리고 뮤지컬에 대한 이런 그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었지만 그걸 하나하나 실현해 가는 과정 그 전환기 사실은 제가 좀 전환기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전환기에 느끼는 불안함,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어찌됐든 다 거쳐오신 거잖아요.
1: 아니요. 항상 매일 있습니다.
0: 매일매일.
1: 아까 전에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없으면 아티스트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 뭔가 티파니의 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였을지 너무 궁금하고 그 당시에 좀 가장 많이 좀 던졌던 질문들 혹은 이렇게 좀 으쌰으쌰하게 했던 그런 동력이 되는 말들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1: 저는 2017년도에 10주년 이제 소녀시대 10주년을 끝나고 저는 계약을 마무리하고 사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연기학교랑 작곡 작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사실 학교와 작곡 작사를 하는 시간만큼 저는 상담 치료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세포와 신경과 호르몬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유미의 세포들을 위한 거였나 싶을 정도로 그런 저의 리액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는 저의 뭔가 DNA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저희 친언니가 생물학 인류학 전공이어서 그 두 개를 항상 갈 뭔가 공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영향을 받은 리액션들인지 그렇죠. 이런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오래 가졌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0: 거쳤기 때문에 대본을 보는 눈도, 음악을 해석하는 눈도 다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아, 그럼 나는 이걸 왜 하는가? 나는 스토리를 전달하고 누군가가 공감이 되고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도. 그래서 그 목적이 바뀌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 걸어 나가는 것 같아요. 뭔가 화려한 걸 하고 싶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스토리가, 그리고 여성 아티스트로서는 내가 결국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I'm a mirror of our times. 이 리플렉션이 되는 여성 아티스트로서 그런 맞는 스토리를 찾아야 되는 뭔가 결심을 한번더 했던 27세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고한 스토리와 팀들이랑 있지 않으면 중간이 없어서 제대로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뭔가 쭉 걸어왔는데 이렇게 유미의 세포들까지 왔습니다.
1: 이 작품이 결국 내가 나를 세우는 이야기거든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고 내가 나를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나의 미래를 새롭게 스타트를 걸겠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에 관객들은 거기에 큰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미도 결국 그 결말을 지어주는 사람이지만 관객은 이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저것은 나의 이야기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취업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살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저는 유미의 세포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지금 동시대 관객들에게 울림을 아주 크게 준다고 생각해요.
2: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 이 작품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하고도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장에 그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갈 때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현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거대하고 현실적.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너무 좋은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극장을 가는데 이 얘기는 관객들 다시 현실로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3: 맞아요.
2: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얘기를 할수 있고.
3: 그쵸.
2: 근데 이제 그런 작품이 나올 때도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빌레라 인터뷰할 때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대혐오의 시도, 대혐오와 과몰입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따뜻한 이야기들, 이제 서로를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좀 그런 작품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저는 자주 하는 얘기지만 공연 예술이 인문학을 조금 대체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2: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의미가 좀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같은 생각으로 이 대본을 쥐고 계속 준비했습니다. 누군 정말 한 세포도 빠짐없이 필요하고 귀하고 목소리를 낼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메시지는 그 어떤 사회에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해외에서도 넘어오는 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지고 갈때 너무 힘이 클것 같고 그리고 결국엔 내 안에서 이건 내 선택이고 내 작은 한 걸음 그 뭔가 완벽하고 확고해서가 아니라 그 약간 뚝딱거림에서 나오는 게 시작이구나라는 거를 그리고 시기 뭐 나는 지났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직장인으로서 시간은 본인이 정하는 거고
3: 맞아요.
0: 본인의 페이스에
3: 맞아요.
0: 맞춰서 언제든지 무엇을 해낼 수 있다라는 뭔가 힘을 드리는 작품이라는 거에 저도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하겠습니다.
4: 이게 160분 동안 한 155분 정도까지 관객 세포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미라는 친구를 위해서 저도 하나의 세포가 돼서 계속 사랑스럽게 보면서 그 햇살을 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미라는 존재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선택을 응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부러워져요. 아, 이렇게 많은 세포들의 사랑을 받는 또 이런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유미라는 존재가 부러워지다가 마지막 넘버가 유미의 세포들 넘버잖아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나도 세포 있어.
3: 그렇지,
5: 그렇죠.
3: 맞아요.
5: 나도 세포 있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관객 세포들이 앉아 있는데요.
3: 맞아.
5: 나 응원하는 나의
3: 맞아.
5: 세포들이.
4: 그래서 갑자기 그때 응원을 확 받고 그러면서 그때 눈물이 많이 나요.
3: 맞아요. 그러니까 자각하게 되는 거죠.
1: 그쵸.
3: 나에 대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0: 네, 더 넘버스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0: 기쁜 뭔가 그동안의 감독님 그리고 저의 유미의 세포들 팀들을 대표해서 뭔가 이야기를 한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정말 말 그대로 귀한 자리였습니다.
1: 굉장히 귀한 프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뭐 파니시하고 이번에 첫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창작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많이 더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싶었는데, 오늘 또 모르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 지금 파미어 들고 있습니다.
2: 우리 파미어드엔 멤버들 많을 것
0: 좋다.
2: 같고.
3: 감사합니다.
2: 진짜 뭐 거창한 영웅의 이야기라든가 아주 그냥 막 반전에 반전에 막 이렇게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정말 진실하게 잘 살아낸 분들이 편안하게 가서 이런 아주 고도의 숙련의 그 시간을 거친 분들이 쏘아주는 햇살 같은 그런 메시지를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면 좋을 것 같고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편 여기에서 마치고요. 아쉽지만 이분들도 근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다른 작품으로 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언제든 재미있는 이야기, 깊은 이야기 또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0: 한번 웃겨봐야죠. 예.
2: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5: 지금까지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의 뜨겁게 미치다를 함께하셨습니다. 한 편의 공연은 많은 예술가들의 고군 분투와 협업으로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그를 즐겨주시는 관객들에 의해 완성될 텐데요. 아무쪼록 한 편의 창작 뮤지컬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히 들여다보실 수 있었길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공연예술도센트 정현주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신용산역 방면으로 진출하는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차량이 정체가 되면서 동작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 차량이 늘어서 성수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서용인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 강릉 방면으로도 양재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도 북구 및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지금도 사고 처리가 계속됩니다. 잠깐 동안 전면 통제도 됐었던 여파로 더욱 혼잡하고 부산 방면으로는 오산 진출로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가 계속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십니까, 황원찬입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중에는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별도 있고요.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는 별도 있죠. 맨눈으로 보면 그저 똑같이 반짝이는 별인데 이걸 천체망원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빛의 파장과 색깔에 따라서 다가오는 별, 멀어지는 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똑같아 보이는 것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은 비라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가 누군가에게는 여름을 배웅해주는 비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을을 마중하는 비가 된 것처럼 말이죠. 혹시 지금 계신 곳에 비가 내리고 있을까요? 네, 이 비가 나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지.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된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우리 집 재무상황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팍팍 나눠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10cm의 그라데이션 네, 전해드렸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 또 한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든든한 재무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조민정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예. 8월의 마지막 날, 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두 팀장님 오실 때도 좀 비를 많이 맞으셨나요?
2: 네,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예,
0: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1: 아무래도 이제 운전하다 오니까 네. 비가 오면 조금 그렇죠. 번거롭고 네. 좀 수고스럽기는 합니다.
0: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일찌감치 나와서 여러분을 위한 상담도 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랑은 오늘이 이제 당분간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걸로.
2: 너무 슬퍼요. 당분간 굳이, 마지막이라니.
0: 굳이 이런 또 연기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닌데. 네.
2: 연기 이따, 아닙니다.
0: 좀 이따 또 저희 그 사연자분의 사연을 연기로 또 승화할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모든 경제 고민들 환영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고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때도 상담 신청 문자는 열어놓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을 콕 집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머니 트렌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서 공공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집값 폭락 전망의 근거로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또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 경매 폭증 등을 들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를 3.5%로 올릴 거라는 전망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위해선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 세종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주력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죠. 김밥 가게가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여파로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분식점 사업자 수는 47,863명. 2023년 11월 이후 3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3,869원. 1년 전보다 6.8% 올라서 칼국수, 삼겹살 같은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김밥 말기까지 손이 많이 가는 메뉴 특성상 인건비 인상 여파를 크게 받은 걸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다 폭염으로 인한 히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른 김 10장의 평균 소매가는 2021년 899원에서 올해 1422원까지 급등했는데요. 편의점의 간편식, 밀키트 같은 대체재가 늘어난 점도 분식업계 입지를 좁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쇼핑앱 29cm에서

고객 개인정보 15만 9천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29cm 측은 주문 내역 조회 기능에 외부의 비정상적 접근이 발생해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만 유출된 고객이 13만 8천 명,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배송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2만 1천 명입니다. 29cm는 결제정보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은 유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른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면 즉시 수정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주문 내역을 언급하는 문자, 전화, 메일 등에는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재난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중구 지역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건물 화재 보험 잘 모르고 가입하면은 건물주 속이 탈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건물 화재 보험에서 꼭 확인하셔야 하는 보장과 네. 보험료의 구조 그리고 사고 이후에 갱신이 거절됐을 때의 대처 방법 그리고 큰 금액의 보험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 요즘 크고 작은 화재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걱정인데 오늘 건물 화재 보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군요. 실제 사례를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동의 작은 꼬마 빌딩 하나 갖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꼬마 빌딩 갖고 있다 그러면 다들 금수저인 줄 아시는데요.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건설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겨우 이 빌딩 하나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잘 관리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5년마다 갱신하는 화재보험 갱신 시기가 다가왔어요. 근데 작년에 보상받은 적이 있어서 기존의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200만 원씩이나 내고 있는데 말이죠. 때마침 보험이라는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나게 됐습니다.
2: 야 건물주 잘 지냈어? 얼굴이 더 헌해진 것 같네.
3: 헌해지긴 뭐가 헌해져. 나 이번에 건물 화재보험 갱신해야 되는데 골치 아파 죽겠다 정말.
2: 갱신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
3: 아니 작년에 보상 좀 받았다고 보험료를 확 올리겠다잖아. 지금도 200만 원씩이나 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다.
2: 야, 그런 고민이 있으면은 진즉 연락을 했어야지. 혼자 속 끓이지 말고 내가 알아봐 줄게. 걱정 마 걱정 마.
3: 아니 근데 이거 상가 건물 화재 보험이라 좀 복잡하지 않아? 금액도 꽤 큰데.
2: 야야 너 나 못 믿어?
0: 사실 이 친구가 보험일 시작한 게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에 도와달라 해서 이것저것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해주긴 했는데 솔직히 그때 든 보험들이 저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짜리 화재보험까지 이 친구한테 맡기자니 제가 평생 땀 흘려 마련한 건물인데 큰 돈이 오가는 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친구가 전문가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보다 제가 더 믿을 수 있는 제가 매일 듣고 있는 우리 머니특별시 전문가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떻게 제 보험 잘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긴급출동 머니119 서울 중구에 사시는 건물주시군요. 일단 건물주 그러면 주변의 반응들 뭐 이렇다 저렇다 하셨지만 예, 충분히 예, 예상이 되죠. 예. 아, 다들 부럽다 할 텐데 실상을 알고 보면 아이고 이거 화재보험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속을 끓이고 계신 그런 상황. 아니 근데 일반 상가 건물 화재보험이 한 이 정도 규모인가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내시는?
1: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소형 상가들이랑 다르게 조금 예. 이제 비싼

0: 곳이 있기는 한데요. 명동에 있는 상업지구에 있는 예, 거꾸마 예. 빌딩 건물이었어요. 예. 건물 자체의 가치도 좀 크고 그리고 임차인들의 영업 배상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은 아. 보험료 규모가 조금 있기는 하긴 하지만 그렇군요. 우선 이 200만 원이 어느 예. 정도의 가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하죠.
1: 예.
0: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1: 예.
0: 이 화재보험 안에 보장을 위해서 나가는 보장성 보험료가 있고 음흠. 그리고 나중에 만기 시점에 돌려받으실 수 있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예.
0: 이 두 가지의 비율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200만 원이 비싸 보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1: 그렇군요. 오늘의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그럼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0: 네. 일단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내시던 200만 원 중에 예. 상당 부분이 적립보험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할 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나눠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1: 예.
0: 얼마가 보장을 위해 쓰이고 얼마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인지에 대해서 구분해 드렸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아, 그리고 아까 사연 중에 지난해 보상받은 적이 있으셔서 이번 갱신 때는 그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화재보험 같은 것도 보상받고 난 보험료가 오르나 보죠?
2: 네, 이게 화재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보상 이력이 영향을 주는데요.
1: 예.
2: 보험료가 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보험료는 그대로 두는 대신에 담보 자체를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담보를 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건 어떤 뜻인가요?
0: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네. 보상을 받은 게 있었어요.
1: 예.
0: 뭘로 보상을 받았냐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비가 와가지고 물이 새서 누수로 사고가
1: 아,
0: 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필요했던 것들을 보장을 받았던 것들을 다음번에 보장을 못 받게 그 보장은 제외합니다.
1: 예.
0: 이렇게 하는 경우인 거죠.
1: 네네.
0: 근데 막상 보험료는 비슷하고 뭐 크게 달라진 거 없고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은
1: 예.
0: 그래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갱신할 때 보험료만 볼 게 아니라 담보가 빠졌는지 뭐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1: 그렇군요. 그 오늘 사연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셨길래 보험료에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2: 네, 화재 보험은 기본적으로 불이 났을 때 보장을 받는 건데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물난리가 났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 있는데
1: 예, 예.
2: 저번에 3층에 누수가 생기면서 2층 웨딩샵의 드레스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더라고요.
1: 예.
2: 2층 웨딩샵에 배상한 금액과 건물의 수리비 일부까지 해서
1: 예.
2: 총 68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장을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회사에서는 갱신할 때 제외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런 거였군요. 화재보험 하면 일단 불났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누수 사고도 보상해 주나 봐요?
0: 네. 개인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은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제
1: 네.
0: 일상생활 배상 책임.
1: 일배책.
0: 이제, 일배책. 네. 네. 일배책 특약이 있는 것처럼 화재보험의 건물에도 이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1: 그렇죠. 시배책이라고
0: 맞습니다.
1: 줄여서 주셨죠.
0: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제? 모르는 게 없어.
1: 일배책. 요 두 개만 알아도 칭찬받습니다.
0: 네. 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같은 경우가 바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장이었고 이것에서 물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이제 요거는 빼고 요거는 안 받아주겠다. 딴 것만 불만 받아줄게.
1: 갱신할 때는 요걸 빼겠다.
0: 네, 그렇게
1: 얘기였군요.
0: 얘기한 상황인 거죠.
1: 그럼 기존 보험사에서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뭐 딱히 방법이 없는 겁니까?
2: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실제로 한 6군데 정도 손해보험사에 심사를 넣어봤습니다.
1: 예. 한 회사에서 거절됐다고 바로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보험사를 통해서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2: 맞습니다. 건물 화재보험은 회사마다 심사 기준이 완전히 다른데요. 같은 건물을 놓고도 어떤 회사는 승인을 해주고
1: 예.
2: 어떤 회사는 아예 거절을 하기도 하고요.
1: 예.
2: 이번 건은 6군데 중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10회책. 이걸 받아준 회사는 단 두 곳뿐이었고 네 군데 회사는 거절을 했는데요. 이 두 곳 중에서 보장 내용은 동일하게 맞춰놓고 그중에 보험료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도와드렸습니다.
1: 예. 이거 저 개인이 혼자 그냥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갱신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이겠네요. 내가 내는 돈이 순수 보장용인가 적립용이 얼마나 되냐는 비율 분석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셨고 보상 이력 때문에 또 담보 자체가 슬쩍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체크해야 되고 뭐 모든 경우가 다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 특히 오늘 또 긴급출동 1219에 사연 신청하신 이 건물주께서는 굉장히 우리 전문가

0: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꼼꼼하게 잘 확인해 드리고 있어요.
1: 어필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가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건물 상태도 보고 외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잘 살펴야지 이 건물에 진짜 필요한 보장이 어떤 것들인지를 다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네,
0: 사실 그럴 텐데 이게 내가 당사자라 해도 개인의 입장에서 이런 걸 꼼꼼하게 다 전문가적 시선으로 살펴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전문가님이 의뢰하시면 직접 건물 1층부터 옥상까지 뾰족구두를 신고도 출동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든든하게 잘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건물의 특성을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들을 좀 봐야 될지 살짝 네. 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2: 네. 일단 이 건물은 외관이 통유리로 되어 있고 지하층에도 임대를 주고 있는 형태인데요. 기존 보험에는 풍수재 특약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풍수재 특약은 태풍이나 폭우로 생기는 피해를 보장을 해주는 특약인데요. 예. 특히 통유리로 된 건물은 강풍에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나고 지하층은 폭우 때 침수가 일어나기 그 쉬운 구조라서 예. 이 건물은 이 두 가지 위험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와, 살펴볼 게 많네요. 예. 200만 원, 월 200만 원 정도의 보험료에 보장성 보험료, 적립보험료 요 비율도 문제가 된다고 하셨고 사연자분은 살펴보시니까 이제 이 비싼 보험료 구조 어떻게 리모델링이 될 필요가 있었던가요?
1: 기존 화재보험료로 200만 원을 납부할 경우에는 이제 보장성 보험료는 15만 원 정도고요. 적립되는 보험료가 185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5년 뒤에 돌려받는 돈이 185만 원, 이제 적립된 돈을 60개월치를 다 하면은 예. 1110만 원이에요. 1억 예. 1억 1100만 원거든요. 네네. 1억 1100만 원인데 이 돈을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1억 700만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어서 내가 낸 돈보다 적립한다고 낸 돈보다 예. 400만 원을 적게 돌려받는 형태였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200만 원 내면 5년 뒤에는 아마 쌓인 목돈이 굉장하지 않을까?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곱하기 60 해가지고 그 정도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낸 돈보다 좀 적게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걸 모르고 계셨겠죠?
2: 대부분 그 적립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예. 아마 99%의 가입자는 이제 모를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도 5년 납입이 끝나고 나서 얼마라도 목돈이 좀 나오면 좋겠다라고 네. 하셔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드렸는데요. 근데 큰 돈을 넣을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예. 50만 원만 화재보험료로 납부를 하게 해드렸고 나머지 150만 원은 비과세 저축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셔서 이 부분을 비과세 저축으로 돌려서 이자와 세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적립보험료로 내시던 거는 아예 그냥 비과세 저축으로 완전히 돌려주셨고 기존 내시던 보험료 중에 50만 원은 화재보험료로 그대로 납부하시는 거고 그 50만 원 중에도 이제 적립금이 있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료 15만 원은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18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내게 되면 35만 원이 적립보험료가 그렇군요. 되는 거고 그렇군요. 여기에도 납입한 보험료에는 돌려받는 적립금이 당연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몇만 원 정도 차이여가지고요. 미미하기 예. 때문에 만기에 돌려받는 즐거움까지 아사갈 수는 없어서 네. 네 그거는 챙겨드리기로 했습니다.
0: 기존의 적립보험료는 185만 원이었으니까 그중에 이제 35만 원을 적립보험료식으로 그렇군요.
2: 대신에 나머지 150만 원은 비과세 저축 상품에 넣어서 5년간은 동일하게 납입을 하고 예. 10년 후에 찾는 기다림이 조금은 있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1억 3,780만 원으로 기존의 200만 원을 그 화재보험에 모두 넣었을 때보다 무려 3,08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0: 좋네요. 좋네요. 예. 기존과 동일하게 20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한다라 자체 그 자체만 보면 같은 내용인데 화재보험에 그걸 다 넣는 게 아니고 보장성 저축 부문 이걸 분리해서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화재보험 점검을 의뢰하셨지만 이번에 또 그냥 넘어가시질 않고 사연자분의 다른 개인보험도 좀 함께 살펴주셨다는 얘기가 있네요.
1: 네, 이제 화재보험을 보면은 가입하려면은 이제 우리 건물주님의 어떤 실비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보험을 보니까 나머지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네. 다 그 친구분께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네.

0: 솔직히 말씀드린 100점짜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불필요한 보험들이 조금 있어서 예. 그 부분만 이제 해지를 권해드렸고요. 네. 나머지는 유지를 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예. 무엇보다 내 보험을 제대로 알고 비싸게 내는 거라 그러니까. 보장은 모르지만 비싸게 되니까 좋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들춰보지 않는 거는 좀 다르니까 이 부분들 체크해드렸습니다.
1: 예. 청취자님의 경우는 사실 후자 쪽이었는데요. 이번에 절친과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설명을 잘 해드렸고 예. 부족한 부분은 조금만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 예. 아유 뭐죠 인간관계까지 또 교우관계까지 해치지 않고 이렇게 완벽한 결말이 찾아왔네요. 아 개인보험 점검하실 때 이거 뉴스에도 많이 나온 내용인데 숨은 보험금이 또 있어서 찾아드렸다고요?
0: 네. 이번 상담이 본의 아니게 토탈케어 상담으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네. 네, 이런 토탈케어의 표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건물 화재보험뿐 아니라 네. 개인보험도 함께 점검을 하면서 세금 관련 부분 체크해드렸고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보장도 제대로 챙겨드리는 걸 넘어서 예. 보상까지 찾아드렸는데 네. 청취장님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2: 아,
0: 네,
2: 예.
0: 그래서 제자리암 진단이 사실 남자가 잘 일어나기 어려운데 흔치 않은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받으신 게 있으셔가지고 예. 이 부분을 보니까 방사선 치료하신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2: 예.
0: 그래서 그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내용을 확인을 딱 하니까 거기에 5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드렸습니다.
1: 보통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에는 예. 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그 방사선을 5천 라드 이상 쬐게 되면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취자님이 딱 5천 라드 받으신 게 확인이 되시더라고요.
2: 아까 조 팀장님이 5천 얘기하신 게 네. 그 기준이군요.
1: 맞습니다.
2: 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때 그 기준이 되는 5천 라드 이상 쬐게 되면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답니다.
1: 맞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진단받고 난 다음에 그 보험을 해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수술비로 그 방사선으로 받으신 적이 있냐라고 예. 한번 여쭤봤더니 없다고 하셔서 예. 일단 청구를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2: 예? 아니, 이 보험을 진단받은 다음 해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몇 년 전이라, 5년 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청구하신다고 보장이 될까요?
0: 당시에 수술비와 진단비가 예. 지급된 이력이 있고요.
2: 예.
0: 보험 계약을 유지 중일 때에, 유지하고 있을 때에 이 방사선 치료도 받으신 상황이었어요.
2: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기록지를 첨부했더니, 예. 바로 40만 원을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2: 되는구나.
0: 네,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뭐 납부를 하시는 이렇게 건물주께서 40만 원이 엄청 큰 돈은 아니었겠지만 40만 원을 꽁돈으로 받으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2: 그런 느낌이겠죠.
0: 네.
2: 아니
0: 네.
2: 보험 해지했는데 게다가
0: 네.
2: 아 이때 보험 가입돼 있을 당시에 이걸 받은 이력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군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 진짜 아까 그 조민정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토탈 케어 상담. 과연 토탈 케어 상담이 어떤 것인가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이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이 뭔지 잘 모르고 지내오셨다는 오늘 사연자분의 월 200만 원짜리 빌딩 화재 보험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시면서 이 안에 보장을 위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적립이 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런 비율 따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마지막에 사고 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됐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된다. 보험회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니까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우 나도 이런 분들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으시죠? 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이용하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고요. 상담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연결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머니 특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처링 에디킴, 버벌진트, 가을 냄새 한 곡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소비자 민원실로 미리 넘어가 있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로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아, 상담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사연은 1688번으로 들어온 문자입니다. 저희 집안에 암 이력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버지가 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나중에 폐암까지 겹쳐서 결국 돌아가셨고 몇 해 전에는 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보험을 나름대로 준비해뒀다고 생각하는데 진단비를 좀 더 늘려야 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방법 추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688번님처럼 이제 암 가족력 있으신 분들 당연히 불안하시죠. 암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1: 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가족력이 두 분 이상 암 이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예. 걱정이 훨씬 더 크실 것 그렇겠죠. 같아요. 특히 유방암은 직계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더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사연자님 여기에 뭐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

0: 다음에 진단비만 무작정 몇 천만 원을 더 얻는다는 거는 사실 제일 피하셔야 되는 방법이고 돈을 조금은 버리실 수 있는 길입니다.
1: 아, 그래요. 내가 혹시 암에 걸렸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진단비를 좀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방법일 텐데 오히려 불안한 마음에 진단비를 무조건 늘리는 거는 돈을 버리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2: 이제 가족력으로 진단비를 늘리고 싶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건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작용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식습관, 뭐 흡연이나 스트레스, 생활 환경 같은 후천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좀 얽혀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1: 예, 예.
2: 아버님이 위암과 폐암을 함께 겪으셨다면 네. 흡연이나 뭐 짠 음식,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적인 부분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1: 예.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 갑자기 지금요. 예. 문득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가 이 시점에서 나온다고요?
0: 네. 그것도 모르냐. 조금 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먼저 한번 넣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1: 보통 설명을 쭉 해주시다고 거기서 문제를 내시던데.
0: 힌트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자, 오늘의 퀴즈는 예. 올해 1월에 보건복지부가 네. 발표한 자료인데요. 예. 2023년도 기준으로 암 진단 등록자가 총 28만 8,613명이었다고 합니다.
1: 많다.
0: 이 중에 암 진단을 네. 가장 많이 받은 나이대, 나이대가 어디일까요? 1번 40대, 2번 50대, 3번 60대, 4번 70대 이상.
1: 오. 야, 오랜만에 이거, 그것도 모르냐 퀴즈가 대국민 퀴즈 같은 느낌으로, 예. 갑자기 통계자료를, 얘기해 주시면서 암 진단을 가장 많이 받은 나이대를 물어보셨어요?
0: 네.
1: 그것도 객관식으로, 예. 찍어봐라, 이런 말씀인데.
0: 그렇죠.
1: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이야, 헷갈리네요. 이건 뭐 저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그냥 뉴스에서 많이 봤던 느낌으로 40, 50대 중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40대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연차가 더 되시는 50대가 제일 많이 암진단 받은 나이대가 아닐까. 정답은 2번 50대.
0: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1: 아니요. 괜히 이렇게 바꾸다가 또 딩동댕에서 땡으로 바꾸시려고. 전 과감하게 2번 밀고 가겠습니다.
0: 네, 정답은 네, 60대 되겠습니다.
1: 아, 3번이에요? 60대?
0: 네, 60대가.
1: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근데 너무 조미정 팀장님이 오늘 문제를 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0: 아, 저 딩동댕 하고 싶어서 네. 이제 여기 딩에다가 이렇게.
1: 아, 그래서 진짜.
0: 대고 있었는데.
1: 진짜 바꿀 기회를 주신 거였군요.
0: 네. 네,
1: 제가 그것도 모르고.
0: 안타깝네요.
1: 아유,
0: 마지막이라. 네. 제가 딩동댕 하고 싶었는데.
1: 죄송합니다.
0: 네.
1: 정답은 어쨌든 60대.
0: 네, 정답은 60대. 60대가 7만 6천 명으로 전체 24.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 2위가 아마 50대겠죠?
2: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2위는 70대입니다.
1: 아, 2위도 아니에요?
2: 네. 70대로 6만 3,700명 정도로 예. 2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해 주신 50대는 3위. 5만 1,000명가량으로 17.7%.
1: 예.
2: 4위는 80대로 4만 2,900명 정도로 네. 14.9%. 40대는 5위로 11.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구나. 40, 50대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40대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비율이 적네요. 60대, 70대 합치면 46.4%니까 절반 가까이 되는군요.
2: 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암 발병률이 60, 70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40대 후반에 진단비만 몇천만 원씩 크게 이렇게 가입을 하셔버리면
1: 예.
2: 정작 그 시기가 왔을 때 소득은 줄어드는데 보험료 부담은 커지거나 이제 그대로가 되면서 결국은 못 견디고 해지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군요. 정작 필요한 시기에 보험 유지를 못하고 해지된 상태라면 그동안 낸 돈도 아까울 뿐더러 보장도 못 받는 거니까 실제로. 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1688번님처럼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0: 가족력보다 중요한 거는 이 보장을 60대, 70대까지 무리 없이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1: 예.
0: 지금 마음이 급해서 무리한 보험료를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1: 네.
0: 나이 들어서도 부담 없이

0: 유지할 수 있는 설계가 가장 먼저죠.
1: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 실제로 그러면 1688번님은 어떻게 준비해 나가시는 게 좋을까요?
2: 네, 이런 사연을 듣고 뭐 주변 지인이나 설계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가정용이 그 정도면 무조건 진단비 2-3천만 원 정도는 덜 넣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 비싼 상품을 덜컥 추가하는 경우가 많이들 계시는데요. 예. 근데 그렇게 가입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네. 유지가 어려워지고 네네. 결국 해지하면서 정작 필요한 시기에 보장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허.
0: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가성비 플랜을 플랜은 이제 무작정 진단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갖고 있는 기존 진단비가 그대로 깔끔하게 있고 그대로 있고 네.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있잖아요. 예, 예. 대신에 실제로 암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집중되는 60, 70대 구간에 저렴한 보험료로 그 진단비를 복충으로 얻는다거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매년 반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비들을 세팅하는 방식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죠.
1: 예.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진단비 내용 그대로 보장 내용 그대로 두고 예, 복층으로 올린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60대 이후 구간에 적용될 진단비를 하나 더 얹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하셨고 거기에다가 이제 해마다 나오는 치료비 특약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일까요?
2: 이게 원리 자체는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청취자분이 지금 갖고 계신 암보험이 몇 년도 가입인지 예. 건강체인지 유병약자인지 따라서 설계 방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님처럼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여성 특정암 진단비가 예. 별도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도 예. 함께 봐야 하고요. 예. 그래서 증권 전체를 다 올려놓고 세밀하게 조합을 짜야만 진짜 가성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또 이제 골치가 아파집니다. 네, 내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장 분석을 먼저 제대로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0: 네. 원리는 같아도 사람마다 처방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연 들으면서 나도 비슷하다. 이런 가족력이 있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은 예. 일단 뭐 증권사진 있으시면은 증권사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그거 보고 뭐 진단비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설계할 수 있는지 이런 예. 것들 파악해 드리기도 하니까요. 예. 증권사진 뭐 가볍게 네,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우와. 아까 저 설명해 주실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아 골치 아프다 이런 느낌이 딱 왔는데 조민영 팀장님이 증권사진 한 장만 보내주시면 충분하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걸 저 보장 분석을 해 주시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2: 저희가 증권을 확인을 하고 예. 초벌 진단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면은 충분한데요. 일단 그 안에서 이 부분은 유지하는 게 맞다. 예. 아니면 여기는 정리하고 60대 이후 구간을 보강하시는 게 낫다 정도까지는 바로 안내를 해드릴 수가
1: 그렇군요.
2: 있습니다.
1: 예, 오늘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층으로 쌓아나가자 초벌 진단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가능하다. 예.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약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저것 생기시나 봐요. 괜히 연락했다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 말고 혹 하나씩 더 붙이는 느낌으로 괜히 필요 없는 보험 하나씩 더 붙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0: 그런 걱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하는 건 어떤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점검하는 상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알려드리고 예. 또 필요 없는 특약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 상담 자체는 또 무료로 저희가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으니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점검을 예. 받아보시는 거는 뭐 큰 무리가 없겠다.
1: 이 수많은 사연을 통해서 그동안 방송 함께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좀 보통 그런 말이 앞에 붙는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전문가들이시라 이분들하고 무료 상담 받아보신다는 것 그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 굉장한 행운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어쨌든 1688번님 사연을 통해서 암보험 관련된 어떻게 세팅하면 좋은지 그런 방향 같은 걸 좀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아, 60, 70대까지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가? 예. 암보험 상품은 특히 그거부터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지금 나의 보험은 제대로 가입된 상황인 건가? 전문가 보장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확인해 주실 분들 무료 상담 신청하십시오. 샵 0951번 50번 유료 문자 우물정 0951번 열려 있고요.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

0: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0723번님은 얼마 전에 모 방송인 가족이 비행기 탔다가 아이가 갑자기 우는 바람에 내리겠다고 했다가 다시 타겠다고 번복하면서 출발이 70분 정도 늦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대죠. 이런 경우도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시군요. 여행자 보험 가입할 때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비행기 출발 지연, 이런 상황도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까?
1: 이번 사례처럼 승객의 요청이나 승객 측 사정으로 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이제 빠질 가능성이 큰데요. 보통 여행자 보험의 항공기 지연 특약이라는 게 기상 악화나 뭐 정비 문제, 항공사 사정처럼 외부 요인으로 지연했을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탑승객 본인의 행동으로 지연이 생겼다면 네. 약관상의 그 면책 사유로 해당할 수 있어서 보장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예. 그럼 반대로 뭐 말씀해 주신 기상 악화, 결항 이런 것처럼 승객 잘못이 아닌 경우 그럴 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2: 여행자 보험에 항공기 지연 특약이라는 특약이 있거든요. 예. 이 특약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네. 정액형과 실손형이 있습니다. 예. 정액형은 뭐 지연 2시간 지나면은 뭐 20만 원 드려요, 40만 원 드려요 이런 것들이 있고 2시간이든 4시간이든 일정 시간이 약정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뜬다거나 뭐 늦게 도착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게 그러니까 받게 되는 보상을 받게 되는 형식이고.
0: 말 그대로 정액형.
2: 그렇죠. 네. 그리고 반면에 실손형은 대기를 하거나 늦게 감염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이에 쓴 뭐 식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숙박비라든지 통신비 예. 같은 비용들을 영수증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 실비 청구하듯이.
0: 네. 실손보험형 상품이군요.
2: 그렇죠.
0: 진짜.
2: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빙을 해야지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실손형을 만약에 가입을 했는데 네. 내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쫄쫄 굶으면서 계속 비행기를 기다렸어. 그러면 받을 돈이 없다.
0: 그렇구나. 네. 출발 지연 같은 경우에도 뭐 비행기 내에서 대기하면서 뭐 이렇게 실제로 지출하고 소비한 게 없으면 그런 보상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여행자 보험 안에 담보가 여러 개 섞여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가입할 때 꼭 넣어야 되는 담보? 굳이 안 넣어도 된다 싶은 특약?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1: 네. 여행자 보험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담보가 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 꼭 챙기셔야 하는 게 크게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0: 예.
1: 해외 그 상해 질병의료비, 두 번째는 휴대품 손해, 마지막으로 이제 배상 책임 이렇게 되는데요.
0: 예.
1: 먼저 해외 의료비는 그 여행 중에 다치거나 아파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고요. 국내 실손보험은 그 해외 의료비를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담보가 없으면 해외 병원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의료비가 비싼 지역으로 가신다면 한도를 넉넉하게 설정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0: 그렇겠네요.
2: 근데
0: 네.
2: 동남아가도 비싸기는 네. 엄청 비싸더라고요.
0: 네. 네.
2: 외국인은
0: 우리나라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2: 외국인은 네. 병원비가 어찌나 비싼지 네. 저 배탈 나서 동남아에서 병원 간 적 있는데 정말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던.
0: 아, 우리나라 와서 아플 걸 한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된다 그러던데.
2: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휴대품 손해나 여행 중에 소지품 뭐 도난, 뭐 파손 이런 거 당했을 때 보장받으실 수 있는 담보인데요. 예. 단순 분실은 안 됩니다. 이 점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0: 네.
2: 그리고 해외에서도 도난 사고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0: 예.
2: 필요하다면 꼭 넣어가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0: 예.
2: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여행 중에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0: 예.
2: 근데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면 좋겠고
0: 네.
2: 해외에서 배상 절차가 좀 복잡하고 비용도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필수로 챙기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0: 예,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행자 보험에서는 꼭 챙겨야 되는 담보 특약 세 가지를 메모하면서 들었습니다. 해외 상해 질병 의료비 휴대품 손해 그리고 배상 책임 세 가지가 들어있나를 꼭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된다고 하셨고요. 앞서 조 팀장님 설명 중에 휴대품 손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짚어준다고 그러셨는데 조 팀장님이
1: 이 휴대품은 도난이나 파손일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데요. 공항이나 숙소에서 누가 가져갔거나 이동 중에 부서진 경우는 현지 경찰서 신고서 이런 서류가 있으면 보상이 되고요.
0: 예, 예.
1: 근데 카페나 뭐 택시 그냥 두고 내리는 것처럼 단순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고요.
0: 예.
1: 현금이나 유가증권도 처음부터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0: 그렇군요. 예. 참 여행 가서 즐겁고.

0: 없고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불의의 사고, 사건 사고를 만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 아마 필수로 챙기실 텐데 그중에서도 이 세 가지는 꼭 특약으로 들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약 담보가 돼 있어도 주의할 게 있다. 이런 건 한번 가슴에 생기시면 좋겠네요. 여행자 보험 실제로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최근 5년 동안에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로 예. 피해를 본 국민의 6만 3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유형을 보면은 물건 분실이나 절도, 교통사고 부분이 이제 상당했고요. 네. 예. 그리고 항공기 지연 특약의 경우는 상품마다 조금씩 예. 다르기는 하지만 국제선 기준으로 2시간 이상 지연이 되고 지연 시간에 비례해서 최대 뭐 10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뭐 6시간 이상이면은 그 상한선을 채워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보험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 여행자 보험의 보험료 자체가 사실 그렇게 비싼 거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신다라고 하면은 혹시 모를 일이니까 네, 저렴한 금액에 미리 챙겨주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0: 큰돈 들이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 여행 떠나실 분들은 항상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정작 꼭 필요할 때 증빙 같은 거 못 챙겨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제일 아쉽지 않겠습니까?
2: 네, 뭐 귀국하고 나서 뭐 챙기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늦은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서 항공사 지연 확인서나 뭐 영수증, 경찰 신고서 같은 서류부터 챙기시는 게 순서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제가 그때 지연됐을 때 네.
0: 비행기.
1: 네. 광고할 때 지연된 적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지연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받았더니 돌아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네. 진짜 안 주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진짜 너무 안 주는 거예요.
0: 같은 항공사인데도.
1: 네, 네.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자리에서 받는 걸 권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0: 여행자 보험에서 항공기 지연이 무조건 보상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약관에서 정한 지연 시간, 사유 이런 걸 다 충족해야 되고 그리고 여행자 보험 가입하실 때 가격만 보고 가입하신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또 조언해 주셨습니다. 항공기 지연, 수화물 분실, 해외 의료비, 배상 책임 이런 것까지 내가 필요한 담보가 제대로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50원 1호 문자 샵 0951번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두 글자 말머리만 달아서 보내주셔도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자, 오늘 소비자 민원실까지 최정현 팀장님, 조미정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보내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만큼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원포인트 정보 하나씩 짚어주시죠.
2: 네, 건물 화재보험도 그렇고요. 우리 몸에 대한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가 뭐 거절이 났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저는 두려운 마음보다는 네네. 두려운 마음보다는 유지가 더 중요하다. 네, 두려운 마음보다는 예. 유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사연을 통해서 만나본 네. 중요한 점. 네, 오늘 몇 가지 메모할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꼭 평소에 세우고 계시다가 잘 보험 선택하실 때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든든한 두 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조미정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8월의 마지막 날 머니투표시였습니다. 저희 TBS 요즘 비상상황이라서 진행자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9월 한 달 동안은 이가희 아나운서가 머니투표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된 라디오 머니투표시 이제 물러갈 시간 됐는데요. 얘기 나온 김에 예, 하루빨리 TBS가 정상화돼서 좋은 방송에서 좀 인사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두의 잘가 저를 보내는 건가요? 자두의 잘가로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황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 이제껏 나를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정체입니다.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 월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요.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수락지하차도에서 노원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 구간이 양방면에서 어렵고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는 마장램프에서 월곡램프까지 정릉터널 입구에서부터 홍은램프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사고도 있습니다. 수원 부근 4, 5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로 기흥에서부터 수원까지 밀리고 뒤로는 안성 분기점 일대와 안성 나들목 일대와 안성 분기점 일대 또 도심 방면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부산 방면으로도 죽전 휴게소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구리방면으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처리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뒤로 마포대교에서부터 밀리고 이후로도 동호대교까지 쭉 속도로 문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방면 차량이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여의상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차량이 많아서 성동분기점에서 장안교까지, 중랑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로 문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하번천 터널 안 1차로에서 버스에 사고가 있습니다. 터널 안 정체가 되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면 남한성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로 이 일대 정체가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도심방면 차량은 양재에서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0: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어서 계속해서 안전운행 하셔야겠습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천호대교에서 구리시계 구간 내 1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잠실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뒤로는 성수대교 이전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한남대교에서부터 정체고 반대 김포방면으로는 교통량 많아서 반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으로도 목동 나드목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최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면 고삼터널 안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있어서 주의운행 필요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0: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심리학에 이어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꽂힌 노래가 3일 동안 뇌에서 계속 자동 재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노래에 꽂힐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Wolf Mother, Woman 들으셨습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Wolf Mother는 호주 시드니 출신 3인조 밴드입니다. 굉장히 노래가 하드하죠. 근데 사운드만 들어보면은 거의 70년대, 80년대 그 사이 그런 느낌이 나긴 나는데 2000년에 결성된 밴드고요. 지금 방금 들으신 워먼, 이 노래가 이 팀을 전 세계에 알린 곡이라고 하죠. 오늘 여는 말에서 이어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저도 이런 경험 종종 합니다. 어떤 노래가 한번 딱 꽂히면 3일이 뭐예요? 막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계속 자꾸만 떠오르고 흥얼거리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 현상을 이어웜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 같이 공감하시죠? 서로 나누면서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사연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소소하지 않다고 해주셨는데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캔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케이트 부시 Running Up That Hill 이어서 메가데스 Symphony of Destruction 들으셨습니다. 메가데스 노래는 1364번님께서 신청하시면서 10월에 메가데스 형님들 보러 부산 갑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10월에 부산 락 페스티벌에 나오시죠. 저도 보러 가고 싶은데 메가데스는 진짜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유리안님 오늘 처음 들어요. 손성훈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손성훈씨 나오셨을 때 들으셨군요. 네. 목소리가 익숙한 듯 많이 들어본 듯 친근감 있고 감성 툭 치고 가네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유리아님 처음 오셨다고 하셨네요.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MGMT, Kid. 이어서 캣 스티븐스 와일드 월.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 키드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무슨 장치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아기가 나오는 그 영상에 그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각자의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좀 별로 기분 안 좋게 봤습니다. 이어서 캣 스티븐스 와일드 월. 이 노래 보통 미스터 빅 노래로 많이 알고 계셨죠. 미스터 빅이 리메이크를 한 거고요. 원곡은 캣 스티븐스가 불렀습니다. 활동하다가 한 10년 좀 지나서 이름을 유스프로 바꿨는데 요거가 그 이슬람 쪽에 개종을 하면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어서 터치입니다. Alive.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밝은 성격 때문인지 어릴 때부터 잘한다, 재미있다 늘 칭찬을 많이 받아왔고 그 덕분에 무슨 일이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 밝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나대는 것 같아 자제하게 되고 남들에게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말조심도 하게 되고 행동도 의식하게 되고요. 이러다가 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해서 순우디님께 고민 상담 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소나무님.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소나무님 자신을 잃어버려요. 진짜로. 잘 생각하셨네요, 진짜. 어릴 때부터 잘한다, 재밌다, 칭찬받았다고 하셨죠? 그게 소나무님 본캐입니다. 원래 밝은 사람이에요. 나대는 것 같아서 자제한다고 쓰셨는데 혹시 누가 소나무님 보고 나댄다고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안 했다면 그냥 소나무님이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드니까 말 조심하고 행동 의식하게 된다고도 쓰셨죠. 이건 나이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남들한테 맞추는 삶, 그거 예의 아닙니다. 부딪히기 싫어서 또는 미움받기 싫어서 맞추는 거죠. 물론 귀찮고 말 섞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맞추면 결과적으로는 남들만 편해요. 그리고 우리 소나무님은 집에 와서 뭔가 나를 좀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게 착한 걸까요? 아니죠. 길게 봐서는 소나무님한테 제일 나쁜 겁니다. 이런 속상함은 마음속에서 계속 쌓아지거든요. 그리고 밝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이 혹시 나대는 게 아닐까라고도 하셨죠. 아니에요. 그건 소나무님의 엄청난 재능입니다. 재능을 왜 자제하세요? 밝은 사람은 밝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소나무님 자리이고요. 말 조심, 행동도 의식한다고 쓰셨죠. 말 조심하다가 할 말 못하고 행동 의식하다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러다 인생 통째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웃긴 얘기 있으면 참지 말고 하세요. 리액션도 크게 하시고요. 혹시 누가 나댄다고 하면요. 어때요? 소나무님 쓰신 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착한 심성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대면 좀 어때요? 나대는 사람이 원래 세상 이끄는 겁니다. 조용한 사람은 따라만 가요. 어린 시절부터 소나무님 원래 주인공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조연으로 살지 마세요. 다시 밝아지세요. 그게 소나무님 사는 방식입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권순우의 응원이었습니다.

뉴 오더 비주얼 러브 트라이앵글 들으셨습니다. 수나무님 응원곡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연 아까 쭉 읽어봤는데, 네, 소나무님, 그냥 계속 주인공으로 사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 인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꽃마리님, 손성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오늘 사연은 다 그날 보내신 분들이네요. 8428번님,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손성훈 씨 노래가 다 익숙하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네. 손성훈 씨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Lord Royals.

롤드 로열스 이어서 카운팅 크로우스 미스터 존스 두 곡 들으셨습니다. 카운팅 크로우스는 172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라는 이 글귀로 보내주시는 사연이 모든 사연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아이 참 언제가 빨리 좀 정상화가 될까요? 모든 구성원들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The Cure, Just Like Heaven. 이어서 피터 가브리엘, 썰버리 힐.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오늘 마지막 곡 5584번님 신청곡입니다. 서문탁 3위인곡 들으시면서 권순례 새벽공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례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가면 홍시가 된 땡감을 아나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대출은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중부지방에 비구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날이 흐린 중부는 한낮 최고기온 서울 27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무더위 속에 폭염 및 열대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름 내내 폭염의 기세는 꺾이겠고요. 날이 갈수록 차츰 선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이 정체입니다. 동부간선 도로 성수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진입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용비교까지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구리에서 구리 방면으로 이동하는 길 묵동에서 신내 나들목까지도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 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 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0: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0: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비 내리는 출근길 도로 위 차량들의 속도가 전체적으로 줄어 있고요.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진입을 앞두고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수락지하차도에서 도봉터널 진입 전까지 정체고요. 이후로 도봉터널 진입 이후부터 용비교 사이로도 통행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전구간 이동하는데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구리에서 종암 쪽으로 전구간이 속도가 줄어 있는데 45분 정도 걸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홍지문 터널 한 3차로에는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홍지문 터널 사이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사고 있고 반대 서울 쪽으로 반포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고장차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 장안교 조금 못간 지점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에서 장안교 사이가 정체고요.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에서 중앙방면으로 구리 나들목부터 월릉램프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 홍지문 터널 나와서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기름램프부터 속도가 줄어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대 성수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홍제램프 사이 또 홍지문 터널 부근 각각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는 한남방면으로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부터 청담동 사이가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